라고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10처녀 비유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5처녀,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상황이 종료되어 버리는 또 다른 5처녀. 네, 2026 나라사랑 축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했는데요.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릴까? 혹시 또 빠진 건 없나? 좀 더 준비, 더 잘할 걸 하는 많은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하물며 6개월 정도를 준비한 나라사랑 축제가 이런 마음일진데,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 그날은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배울 그날, 그날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7시 진남실내 체육관에서 열리는 나라사랑 축제 저녁 6시부터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꼭 일찍 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녀의 손잡고 전도 대상자의 손잡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방송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오시라고 독려했던 2026 나라사랑 축제가 드디어 오늘 저녁에 열리네요. 오늘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나라사랑 축제. 이 축제에 사회를 맡은 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1: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2: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0: 뭐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오늘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 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네, 우리 이건수 아나운서는 극동의 아버지로 더 유명한 아나운서고요. 이서연 아나운서도 참 예쁜 아나운서인데요. 이 두 분 다 다들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 출신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건수 아나운서가 그 합창 단원들 중에서 제일 개구쟁이였거든요. 그 개구쟁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또 이 나라사랑 축제에 사회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런데 믿음을 심어 놓으면요. 이런 믿음의 아나운서도 나고 믿음의 경제인, 교육자, 아티스트, 믿음의 어미와 아비들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거든요. 오늘 이 밤 우리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리더들이 많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산실, 축복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진남실내 체육관에서 여러분 모두를 꼭 뵙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합니다.

0: 네,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저녁 7시 진남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어떤 공연인지 정말 궁금하시지요? 어떤 분들은 합창이냐, 어떤 분들은 댄스냐, 어떤 분들은 뮤지컬이냐, 연극이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나라사랑축제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뭘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귀한 분 한 분을 모셔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이 행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준비팀의 김상균 PD 오늘 함께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목소리를 오해피데이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네. 제가 오늘 저녁에 열리는 나라사랑축제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내려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1: 저는 여수라는 지역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 열리는 또 나라사랑축제라서 정말 어떤 분들이 어떤 은혜를 많이 받고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0: 네, 여러분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 김상균 PD입니다. 아니 나라사랑축제가 어떤 공연인지 네. 되게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1: 아마 많이들 이제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하는 시간 광복절을 즈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사랑축제를 벌써 10년 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순신의 이 충전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여수에서 만나 뵙게 됐고요. 그래서 나라사랑축제 오늘 저녁인데 많이들 신청하셨고 아마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나라사랑축제는 아까 하나의 장르다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합창 그리고 퍼포먼스 또 그 안에 담기는 각 장마다 테마가 있어요. 의미도 찾고 이 가운데 관통하는 우리 민족의 또 우리나라의 지금 또 이 고장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들을 준비해놨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 2026 나라사랑축제에 함께 하시면요. 매 순간마다 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실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도 손에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건전가요라든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동료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거든요.
1: 네.
0: 어떤 곡들을 준비했을까요?
1: 네, 먼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 대한민국 메들리로 시작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를 한번 짚어볼 거예요. 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절개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선교사님들도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쳐오면서 지금 이런 경제발전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총 6개 테마로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0: 네. 여러분 매 테마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진남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6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요. 일찍 오셔야 됩니다. 정말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은혜와 감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아까 제가 총 6개 장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저희 극동방송이 올해 창사 70년에 맞았습니다.
0: 네.
1: 한국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이 폐허가 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 70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희망이 됐음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복음 통일을 이뤄낼 주체가 되자. 그리고 이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니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0: 네. 여러분 복음이 희망입니다. 6.25로 폐허가 되었던 이 땅이 오늘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은혜들을 어떻게 숨은

0: 그림 찾듯 찾아내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여러분 정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상균 씨,
1: 네.
0: 아직도 신청은 해놨는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사실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하면 못 갈 이유가 12가지도 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1: 네.
0: 꼭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여러분, 감동과 은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무더위 가운데 조금은 지치셨다면 또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또 열심히 달려가셔야 된다면 그리고 내 안에 조금은 옅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들이 조금 사라졌다면 오늘 나라사랑축제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고장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만나셔야지 여러분도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0: 아멘.
1: 그러니까요. 오늘 저녁 신청하신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전도 대상자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꼭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여름 되면 영양 보충을 위해서 삼계탕 같은 거 드시잖아요. 영혼의 삼계탕보다 더 좋은 보양식이 되실 겁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저녁 7시입니다. 6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요.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우리 가족들 손잡고 꼭 오늘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이 땅에 세워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을 잘 전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나라사랑축제가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의 성도님들과 이 교회에 보답하는 어떤 은혜를 또 저희가 극동방송에서 감사함 표현하는 그런 공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행사니까요. 여러분이 꼭 채워주시고 꼭 함께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했잖아요.
1: 네.
0: 이제 하나만 더해지면 이 퍼즐이 완성이 돼요. 그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입니다.
1: 네.
0: 오셔서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그 나머지 하나를 꼭 채우셔서 하나의 퍼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여러분 오늘 나라사랑축제를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극동방송 70주년 준비팀 김상균 PD였습니다. PD님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또 우리 극동방송도 그렇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가 우리의 같은 목적지일 것입니다. 총력을 기울여 전심을 다해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영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하면요,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국민, 우리가 국민이고요. 우리가 선 땅, 밟고 있는 이 땅, 영토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누군가가 이제 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한명더 확장된 거잖아요. 오늘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서 한명한명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나라사랑 축제가 오늘로 이렇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배울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반드시 옵니다. 갑자기 당황스럽게 그날이 와서 너무 허둥지둥 주님을 맞이하지 마시고요. 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들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진남실내체육관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6시부터 입장인 거 아시지요? 오늘 저녁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하고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여수 3일교회 김영광 학생의 낭독입니다.
1: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0: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성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부터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려면 첫째,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16절 17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라고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었죠. 시험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내 욕심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게 주신 환경을 바꾸어 달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았음에도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의심하며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의심을 반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조건을 걸고 시험할 뿐이 아닙니다. 18절 19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해요. 사람이 보기에 편리하고 유익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꾸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광야에 갇혀 지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대적과 중독, 음란과 탐욕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삶에 물이 없는 듯한 결핍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지는 않나요?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가고 있나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려면 둘째, 말씀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해요. 여기서 후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를 말하지요. 그때 자녀들이 묻게 될 것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물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큐티도 quiet time이면서 question time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자연스레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 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큐티는 왜 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지금까지 늘 그래온 것이니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강권하시진 않나요? 자녀들의 질문에는 말씀의 권위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죄의 종이던 우리를 주님이 그분의 능력과 주권으로 친히 건져내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나와 우리 가정이 죄의 종노릇하던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각자의 출애굽 간증을 생생히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낙심할 때마다 성경을 펼쳐 답을 찾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비록 자녀들이 내가 겪은 고난과 구원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나의 입술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들으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 자녀들이 그 안에서 답을 찾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녀 양육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들이 많아질 때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영유아 때부터 부모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큐티 책을 펼쳐 함께 읽고 밑줄을 치면서 부모가 자신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들려줄 나만의 출애굽 간증이 있나요? 내 권위가 아닌 말씀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과 딸아이의 자퇴 사건 앞에서 순종의 자리로 내려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결혼 후 사업이 잘 되어 딸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여유롭게 가족여행을 다녔어요. 또한 4년 만에 프로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골프도 즐겼지요. 그렇게 제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한 듯 행세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다운 증후군 99.9%라는 검사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무조건 낳으려고 했지만 이 아이로 인해 내가 누리던 삶에 제약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희 부부는 낙태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낙태가 죄임을 알기에 교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죠. 생명을 저버린 죄악의 결과는 곧바로 저희 가정에 나타났어요.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교우 관계에 적응하지 못한 딸아이의 자퇴였어요. 딸의 수고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사업 성공과 골프 우상을 섬긴 저의 죄 때문에 24절에 복을 누리는 삶에서 멀어졌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제가 이 죄와 고통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많은 지체의 기도를 받게 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믿어요. 또한 딸아이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올곧게 길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아내 몰래 골프를 치러 가지 않겠습니다. 주말에 팝업 스토어처럼 딸이 좋아하는 장소에 함께 가겠습니다. 입니다. 24절에

0: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립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지요. 율법을 지키는 삶과 율법주의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율법주의자는 처벌만 두려워할 뿐 그 법을 주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짐이 아닌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를 나에게 보이시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리에서 신뢰하는 자리로, 억지 순종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 되었던 저희를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시험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길보다 나보기에 좋고 편한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가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법임을 깨달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올바로 전수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에 관하여 질문할 때 세상 기준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

0: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스팟에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오늘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0: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늘린 시간은 여수 은파교회 고만호 울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지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말세를 사는 성도의 지혜, 어디를 사느냐? 예, 지금이 바로 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간을 에루살렘에서 보내면서 밤에는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은 상당 부분을 말세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참 성전이 웅장하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너희 보는 이것들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야.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날 것이고 전쟁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 또 무서운 일들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게 될 거야. 하늘에는 일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의 우는 소리와 파도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소문만 들어도 기절한다고 했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조그만 그 유대의 그곳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어떤 곳은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위를 먹어가지고 쓰러져 죽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습니다. 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섬들이 사라지고 그 드넓은 녹지대가 사막이 되고 바다에는 해일과 쓰나미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지진으로 인해서 터전이 흔들리고 도시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갈수록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싫지요. 오직 우리 바라는 것은 평화요, 안전이요. 더 좋은 세상에서 길이길이 번영을 누린 것이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이 좋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토피아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꿈을 깨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미래학에서도 미래를 밝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로봇가 사람들의 일을 다 대신해주고 대단한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의가 실현되고 공평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오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위기가 더 터질 거라는 거예요. 큰 위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인데도 기아로 죽은 사람이 한 해 1,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해도요, 1년 동안 수면제가 700억 정, 하루에 1,900만 정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아스피린은 1년에 110만 파운드가 팔린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로 부유한 나라예요. 최강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렇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그런 나라에도 참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위기가 없다거나 위기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개인으로나 민족적

경제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그 환란의 파고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도가 더 자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아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받아들이지도 않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지진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깨뜨리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성결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요 환히 다 보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나 에레미야, 아모스, 다니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한결같이 흐르는 맥락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아수르 왕이 일어나고 산헤립의 무서운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메대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숱한 전쟁의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죠. 성전은 다 불타죠. 성전에 있는 거룩한 이 성물까지 다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줄기차게 하실 말씀이 뭐냐. 이 모든 사건은 대가 다 내가 만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기근과 질병도 내가 보낸 것이고 바벨론을 일으킨 것도 내가 몽둥이로 쓰려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포로가 되게 하고 다시 오라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다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환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버리지 않더니 이런 환란을 당하니까는 우상을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보든지 미시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든지요 환란을 보내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게 복음 전파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예, 틈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제야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환란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개인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언제 환란이 끝나냐.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가면은요 그 모든 환란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을 행하는 자라 하니라. 아멘.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기만 하면은 환난을 끝내신다. 하나님은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죠. 환난을 보내기도 하지만은요, 끝내게도 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주님 한 분만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주님 한 분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온전한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이런저런 환난 넣어주시는데 진짜로 주님이 다 내 안에 좌정하면요, 예?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예? 걱정할 것 없이. 아멘 한 사람은 끝내요.

하셨네. 할렐루야. 환난이 끝내고 싶습니까? 불행을 다 떨쳐 보내버리고 싶습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세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세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하지 말고 다 버릴지라도 십자가 하나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을 하세요. 인내로 뭘 구원하라고요?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에는 인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내일의 소망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장 13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자꾸 만들어요. 악법을 자꾸 만들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데도, 싫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다수가 좋아하면은 괜찮지. 그리고요, 막 그냥 다수가 좋아한다고 막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성적인 타락으로 방황하고, 다음 세대와 국민 자체가 손해보고, 나라는 전체가 말이죠. 다 이렇게 침체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환히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는요, 점점 말이죠.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요. 예? 아이고, 그냥 다 소용없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내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어야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소망의 줄을 붙잡아야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도 너만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적으로 산다고 해서 너도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목숨 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에 목숨 걸 겁니까? 사랑에 목숨 걸 겁니까? 명예에 목숨 걸 겁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화려한 것 같아도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요. 예? 그리고 목숨 걸고 이 믿음을 세워주는 예배를 지켜야 되죠.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봅시다. 시작. 도망하는 일이나 겨울이나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만은 지나가게 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미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주일은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이 많고 그럴지라도 내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해주셔서 예배 시간은 꼭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힘들지 않고 예배 생활만 잘하면은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예배만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때는 바람이 심하게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도 막 꺾여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조금도 안 당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제대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넌 소망을 절대 버리지 말라. 환란이 아무리 심해도 환란은 바람이에요. 바람은 지나가요. 영원하질 않아요.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약속의 자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내게 주신 네마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을 때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무엇이에요? 천국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붙잡으려고 하면은요, 초점이 흐립니다.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이 소망이 확실해야 돼. 소망이 사명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말이죠.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그러는데 천국 가보니까는 목사들이 시글시글하대요. 아이고,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내가 충격받은지 몰라요. 평생도록 내가 죄인한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아, 나는 너를 몰라. 아이고, 그런다 하면은 그보다 더 충격이 어디가 있겠어. 같이 예배를 다 들었는데 성가대 소파나 놓을 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니 소파나 놓은 성가대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얼마나 그건 아쉽겠어요. 그날에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그리고 사랑이 시끄러워가는 이 세대에 살면서 절대 사랑을 잃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할 것이냐? 너만큼은 변하지 않아야지. 심지어는 부부간에도요, 부모 자식간에도요, 참 사랑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세 번째로 말세를 사는 지혜가 무엇이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36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봐보세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환란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람을 피해요? 다가오는 환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지. 그런데 능히 피하고 그랬잖아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평안할 때도 항상 기도에 힘쓰면 다가올 환난을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피할 길도 주시기도 하고요.

말세에는요, 두 가지 성대로 쫙 갈린다고 했어요. 교인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구울굴 잠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셔도요, 성령 감동을 받을지 몰라, 위로를 받을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도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어이구, 이 말은 우리 마누라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우리 신랑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자기 자신 영혼이 그것도 받아들일 줄 몰라. 어떤 당근 정책을 해가지고는 좋은 일 만나게 하면은 그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두근해가지고 준 것만 좋아해. 준 것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말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데 말이요.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두근해져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날이 덫이 걸린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날에 덫이 걸린다는 것.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이 유황 비우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의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짓고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 일상생활이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은 심판이 임박했는데 소돔성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소돔성이 영원할 줄 알고 거기다만 세상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에만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병들어 있는데도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 조금 상처만 먹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나중에 다 멸망당했지 않냐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아 세상은 즐기는 것이니까 나도 즐겁게 살아야지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술 취하며 살며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는 사람은 그날이 갑자기 오면서 덕과 같이 걸린다. 로세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로세처는요 소돔성의 유황불이 쏟아진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로세처는 천사를 만난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의 길로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치다가 말이죠.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는 아이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야겠잖아요. 뒤돌아보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런데 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세상 뒤돌아보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롯의 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돌아보는 것이요 잘못돼갖고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하, 놀라운 오늘 성경 보면은요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부당한 세력을 말씀으로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앞에 있는

장애물 산도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 이기도록요. 예? 항상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 준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다 지식으로 알아도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느냐.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와, 여러분 환난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 지키다가 불 속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게 하시고 불탄 냄새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실 때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보호를 받으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성령 시대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근심 걷게 취하고 마귀가 이리 가면서 건들고 저리 가면 건들고 그렇게 말이죠. 자존심 상하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세상도 봐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얼굴 잘생기고요, 예? 옳은 말을 하고 성품도 좋고 착하고 그래도요 능력이 없어 보세요. 능력 없으면 세상 사람들 짓밟아버립니다.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런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한 것 같아도 능력이 없으면은요 마귀 가지고 논다.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말이에요. 내가 능력 있으면 아무도 나를 무시는 못해. 그런데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요 우리 집사람부터 나를 무시해. 능력도 없어가지고 밥만 많이 먹고 그런다고 말을 안 하겠지만 속으로 가만히 눈치를 못 그려. 나를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알아보거든. 아, 능력이 충만한 거 보니까 내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잔소리하다가도 샤트 마우스. 잔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알아줘. 야곱이는 147세도 말이죠. 얼마나 영빨이 있고 능력이 강하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장로님들도 절대 나이 들수록 무시당하지 말고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냐 그 말이요. 똑같이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말이죠. 도매금으로 넘어간 사람 되지 말고 특별히 불속에서도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기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보호해 주시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고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독사는 마귀를 밟아버린다 그 말이야. 따라합시다.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이 환난 날에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예?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가 없고 여러분 가정도 지킬 수 없어요. 이 나라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방방 뛰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영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환난 시대인 것은 맞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이 말 한다고 해서 이리 치우치고 저 말 한다고 저리 치우고 어디 가서 무슨 그런 말 들으려고 하고 미혹받고 절대 그러지 말고요.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 증거해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당당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응파교회 고만호 원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응파교회나 061-650-3809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여천은영교회 사모 조유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마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마의 기도는 방송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을 모시고 소망의 기도를 함께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소망의 기도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신영옥님의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0: 네, 목사님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의 수고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에 늘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진남경기장에서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와 또 나라사랑 축제 행사가 오늘 7시 30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사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참석하는 우리 애청자들 되시라고 귀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나라사랑 축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제가 특별히 또 이 행사와 이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의 극동방송에서 참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한 나라사랑 축제가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증거되어지고 찬양받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준비하는 스텝들과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는 700명의 어린이 합창자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멘,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서 오는 손님들도 그 안전한 운행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위정자들과 또한 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저희 자식들 같은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있지 않게 하시며 다시 아픔이 있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길을 여셔서 할 수 있거든 날에 평화로운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더 이상 서로가 총풀이를 거누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없게 하시며 예수의 보혈과 사랑과 평화가 남북한에 넘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하나 되는 일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0: 하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목사님께서 이 나라와 또 오늘 있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이에요. 또 6시 30분에 입장이 가능하다 하니까 6시부터 줄을 쓰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259님. 김주아 10살이네요. 김주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아가 며칠 전 왼쪽 귀를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고막주사, 고압산소치료,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력이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돌발성 난청이 드물어서 병원에서 진단이 늦어져 치료 시기가 늦어졌고 그 사이에 청력이 많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라고 따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리셨어요. 목사님 10살인데
0: 아, 예. 네. 아직 한참 뛰어놀 아이가 참 힘든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군요.
1: 네.
0: 저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주여.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주와 어린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아이가 돌발성 난청으로 어려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님, 이 아이에게 평생 가져야 할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아멘.
0: 그 마음이 어떤 일에든지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가장 건강해야 하고 가장 행복해야 될 이 나이에 겪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어머니가 또 기도하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1: 주여.
0: 이 아이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1: 아멘.
0: 평생에 우리 하나님이 다 자기의 치유자였음을 간증하며 다닐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많이 손상된 청력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일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은 걸 고백하나니 능력의 하나님이여 치유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기도 들으셨죠? 우리 주아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빨리 출혈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사연입니다. 2230님, 아들 힘찬이가 오늘 수술을 합니다. 의사의 손을 친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깨끗하게 혹이 제거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힘찬이에게 혹이 있나 봐요. 목사님.
0: 네, 어느 부위에 혹인지 모르겠지만
1: 네네.
0: 그렇지만 아이가 수술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임찬이가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지켜주시며 그 지혜를 주셔서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하시며 장애가 없게 하시며 또한 수술과 진료가 깨끗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혹이 완벽하게 제거되게 하시며
1: 아멘.
0: 이 아이를 괴롭히던 또 부담을 주던 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또 아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가게 하시고
1: 주여.
0: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우리 힘찬이 수술 잘 받으시고 또 깨끗해졌다고 저희들에게 또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8167님. 제 친구가 이제 곧 출산을 합니다. 나이도 있고 첫 아이라 노산이라 걱정입니다. 제 친구가 건강하게 순산하고 태어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합니다.
1: 노산이라는데 몇 살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희 딸도요 마흔에 결혼해서 마흔 하나의 아기 낳거든요.
0: 여기 노산에 산증인이 계셨군요.
1: 네네.
0: 저도 사실은 8167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걱정할 일이 아니고 축하할 일이구나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들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를 할 때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좀 기도를 하고 싶고

0: 생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주님.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또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축하합니다. 반드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줄로 믿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6366님. 깨진 관계로 두 달간 몸도 마음도 지쳐서 살이 빠지고 의욕이 없어요.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전하는 통로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참 기쁨을 누리는 회복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마음이 많이 아픈 관계로 아픈 상태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마음이 지치고 살이 빠지고 의욕이 없으면 정말 참 심각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요.
1: 그렇죠.
0: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그 이 사연을 보내신 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마디는 혹시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 사람들의 저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쁨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1: 아멘.
0: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걸로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죄요.
0: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 신자들이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고 스스로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속죄의 아멘, 확신을 아멘.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사람과 관계에서 깨어질 때 제일 힘든 것은 그것이 내 잘못 같고 내 실수 같아서입니다. 저희는 정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서지고 깨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았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뿐이시고 사람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뿐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내 스스로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 아멘.
0: 이 음성을 아멘. 듣고 아멘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들과 관계의 깨어짐도 주님께 의탁하나니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나니 모든 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의 기쁨은 주님밖에 없고 나의 회복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죠. 목사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외도 후 가정에 마음을 붙이는 중인데 아내인 저랑 성격상 문제로 자주 삐그덕거립니다. 아내와 성격이 잘 맞도록 해주시고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느끼도록 아내인 제가 가정, 남편, 아이들을 위해 기도 중인데 남편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남편이 외도를 하셨는데 다시 가정에 돌아오셔서 마음을 붙이는 중이네요.
0: 참 뭐라고 제가 얘기해드리기도 그렇고 이 짧은 사연으로 제가 가정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두 분이 부부 학교 같은 것을 찾으셔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혼자 참 앓고 해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보내준 사연만으로 남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느껴지는 감정은 아 이분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편의 외도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덮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1: 아멘.
0: 모든 것이 제 탓 같고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제가 사랑스럽지 않아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정죄감이 들 때 주여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일이 왜 일어났는지의 원인과 그것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이신지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기대가 이 가정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소서. 성령께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는데 상처받는 말 또 실망주는 말 더 받기 쉬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은 속죄며 죄사함이며 화해인 것을 고백합니다.
0: 아멘.
1: 예수의 피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니 이 가정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이들도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이 기도를 보내신 부인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심란하실 텐데도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니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좋은 가정,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다시 꾸려지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이름 밝히시기가 어려우시면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사연도 보내주시면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박희봉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입니다.

0: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450님 횡문 근육종이라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저희 딸 8살 우리 가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소 전이가 있었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중입니다. 치료가 12월까지 잡혀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완치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어떻게 목사님 8살이래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1: 이게 무슨 암인지 모르겠는데 희귀암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의학적 소견이 부족해서 어떻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국소 전이가 있으니 참 8살 아이가 항암 치료 어른도 힘들 텐데 저희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다 같은 마음일 텐데 주님 그 마음을 헤아리시며 아시는 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셔서 아시는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우리의 아픔들을 기억하소서.
0: 아멘.
1: 그래서 주님 이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고 또 이 아이가 겪어야 될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셔서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0: 아멘.
1: 주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소서.
0: 아멘,
1: 아이가
0: 아멘.
1: 감당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전이된 암들과 또한 생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치료가 12월까지 잡혀있는데 주님 그 이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 가족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일을 통하여 가족이 예수께 더 가까이 가며 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인 것들을 선포하나니 그 어떤 악한 것도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이 방송 다 들으셨죠? 우리 가연이를 위해서 모두 힘을 합하여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616님 아들 원진이 직장이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직장이 많이 어려우면 정말 불안하겠죠.
1: 네. 네. 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고 우리 교회 중에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서
0: 네.
1: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함께 기도하기로 싶습니다.
0: 아멘.
1: 같이 기도할게요. 아들의 직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 3616님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소서.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직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 맡긴 부분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렵고 걱정이 되고 이 일이 언제까지 될까 많은 직원들이 또한 두렵고 힘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아파하여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0: 주여.
1: 주님 이들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며 누구에게는 가정이 달린 문제며 누구에게는 미래가 이거밖에 없는 문제일 텐데 주님 우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0: 기도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또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올 때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저희가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1: 주여.
0: 주님, 우리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나니 주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아들 원진이를 위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0893님.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미국에 사는 외손주가 9월부터 유치원에 가는데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생활하기를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선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0: 네.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보내주신 어머니도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라고 우리에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 글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가 되게 하소서. 어떤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 가정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미국에 사는 외손주가 9월부터 유치원을 가는데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 땅에서 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것들이 어렵지 않게 하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손주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이 시간 이후로 또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에 같이 갔으면 저희들도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985님. 친정 조카 민승기 34살이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의 병이 생겨 아직까지도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이 뒤틀렸다고 부모에게 매일같이 폭언과 협박을 하여 모든 가족들의 생활이 힘듭니다. 승기의 아빠는 6년 전에 스트레스로 암이 생겨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에게 매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스러운 문자 메시지와 전화도 수십 차례 하다 보니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셨네요.
0: 참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혹시 민승기 씨나 주위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상처를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상담사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분노일 텐데 자기도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아마 자기도 후회하고 있을 텐데 표현을 못할 거예요.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분노의 씨앗들은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또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단이 참 악한 것을 우리 가운데 심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고백하나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승기 청년이 우리가 죄인인 거 알게 해주십시오.
1: 주여.
0: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 것이 부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그래서 이 일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를 만나는 일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 이상 폭언하지 않고 폭력하지 않고 이 일로 해결될 수 없고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것도 알게 하시며, 이 일로 오히려 자기와 주변의 사람만 상처 줄 뿐이고 망가뜨릴 거라는 건 알게 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일에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분노가 사라지고
1: 아버지,
0: 또 증오와 미움과 살인과 악한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소서.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요. 민승기님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엄마에게도 잘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16100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긴급하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9월 중으로 반환해야 하는 관계로 긴급하게 매매를 진행하는데 매매가 안 되어 간절히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예. 중보기도 요청했습니다.
0: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을 부탁하나 하시겠지만 지금 전화 보내주신 분은 굉장히 애타게 보내주신 그럼요. 것 같아요. 급하게 반환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길이 닫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것은 당신의 양으로서 당연한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재정 상황이 모든 것이 악화되고 막혔을 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멘. 고백합니다.
1: 아멘.
0: 9월 중으로 반환해야 하고 또 급하게 매매물을 내놨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참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혹시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아집으로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1: 아멘.
0: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1: 아멘.
0: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며 주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1: 아멘.
0: 이 일을 해결하소서.
1: 아멘.
0: 그리고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고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도와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목사님께서 정말 조목조목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1691님 대학 졸업 앞두고 있는 딸이 몇 달째 위장장애가 심하여 병원 치료 중입니다. 주님 은혜로 속히 치료되어 약도 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면 역시 취업의 문제가 그러니까요. 또 걸림돌이 되겠죠. 네. 목사님.
0: 그래서 사실 위장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1: 맞습니다.
0: 얘기하시던데 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딸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두렵고 보이지 않는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다른 친구들과 비교되는 삶의 열등감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때 주여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게 하소서.
1: 아멘.
0: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는 믿음을 발견케 하시고
1: 아멘.
0: 우리의 도움 시편에 말하듯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1: 아멘.
0: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1: 아멘.
0: 또한 이 딸이 위장장애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며 스트레스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도움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며 또 아픈 것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나니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고 치유자심을 고백합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1691번님 따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앞길을 열어주시고 위장장애도 빨리 회복되시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다음 소망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요.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템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 피디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간절한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진남국 경기장에서 있는 2016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와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입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지자계 서인철 PD, 진행의 여천은영교회 사모 조혜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단예술마당은 8월 10일부터 16일 오후 4시에 요수시민회관에서 예술가들의 깊은 열정과 섬세한 전문성이 깃든 예술의 터전으로 마련된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윤형수 결사 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91-6646 691-66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8월 15일까지 이대형 초대 개인전이 열립니다. 플로팅 시너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38-6691 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제가 한 달을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

0: 열정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1: 오늘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여수 서덕리 교회 서생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사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가난과 억압과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세계 속에 빛나는 K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전남 동부지역을 사랑하시사 여수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동부지역 복음화의 순수 복음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는 전남 국동방수의 주관 아래 뜻깊은 행사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동안 이 일을 위해 직원들의 뜨거운 감사와 기도 헌신을 기억하사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동방송 전 지사의 700명의 뜨거운 어린이 합창단의 하모니가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새로운 강국 개최에 불과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행사를 통한 다음 세대들이 나라와 미래를 위한 위대한 정치가 예술과 사업과 성직자들이 배출되는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뜨거운 찬양 열기와 기도 열기가 대한민국 방방곡곡 울려 퍼지게 하시고 특히 전남 동부 지역 각 섬과 농촌 도시 위에 그 열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번 여수 진남체육관의 나라사랑축제가 미스바 대부흥의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에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

있습니다. 기독교 문인인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시 가운데 세 번째 예언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크리스찬은 언제나 삶을 긍정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시간 종종 있죠. 그런데 나의 삶은 은총의 돌계단의 어디쯤을 오르고 있을 것이고 그 돌층계를 오르다 보면 무릎이 아파 주저앉는 순간에도 여전히 은총의 돌층계에서 쉬고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가 힘들고 때로 좌절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자갈바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무의미하고 열매 없는 길 위에 있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도 감사로 찬양 드리며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전국의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요. 핸드폰을 꺼내시고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일상이야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 시간 더 풍성해집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산성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들과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특히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피난처와 같은 분으로 나타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하나님을 거창한 교리지식으로 말하고 있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알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을 피난처와 반석, 산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피난처입니다. 반석과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제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피난처이심을 믿습니까? 또 나의 존재와 삶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반석이심을 믿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삶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아는 분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삶 오늘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내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표현 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악해 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악해 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0: 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1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5만 명의 청년이 또다시 다른 나라의 전쟁터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만 명의 군인을 보내기 위해서 또다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가운데는 누군가의 아들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겠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차에 몸을 싣고 전쟁터로 보내지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문이 났어요. 군대나 외화를 벌러 해외에 가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며 힘써 찬양하기에도 1분 1초가 아까운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북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이런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도 출발해 볼 텐데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 방송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어디서 그 소망과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찬송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문자 출석 체크 그리고 신청 찬양도 함께 기다릴게요. 샬롬 노래 선교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어플리케이션으로 세종에서 문자 주셨어요. 점점 더 악화되는 세상에서 더 빈곤하고 힘든 북한의 젊은이들이 목숨값 때문에 가는 현실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파병을 보내게 되면 북한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도 기다리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OAP데이 오늘도 출첵 완료입니다. 5852님 반갑습니다. OAP데이 하나님의 딸 우리 PD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던 1370님 문 형제님이실까요 자매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딸 혹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1370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수원인데요 지금 나라사랑 축제 가려고 출발했어요. 가는 길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와, 수원에서 가시려면은 거리가 꽤 될 텐데 OAP데이가 끝나고도 쭉 계속 쭉 가셔야 될 텐데 가시는 길도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0541님 아멘. 우리 이렇게 나눠주시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도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같이 듣고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 선포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8865님 부천에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중랑구에서도 1032님 와주셨어요. 강릉은 지금 비가 오나 봐요. 강릉은 비가 오는 날씨인데 가뭄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의 모든 백성들 그 메마른 마음에도 단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하트를 5개나 보내주셨어요. 5276님 와, 이렇게 단비를 위한 오늘의 기도에 선물을 또 안 보내드릴 수가 없겠죠. 5276님도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오늘 가운데에도 오늘의 담비와도 같은 선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찬양 또 올려드리고요.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과 또 보금통일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시간, 찬양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그 첫 번째 문제를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군 입대를 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도 방송 듣고 계실 거고요. 군대를 막 전역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입대를 앞둔 분들도 더러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보통 여러분은 언제 또 군을 다녀오셨을까요? 그리고 몇 살 때 보내셨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의 그 청년들은 북한에서는 군 입대를 몇 살에 할지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이 검사 통지를 받고 또 이후에 입영 시기가 정해지면서 통지서를 받는 구조로 돼 있죠. 근데 북한은 이 시작점이 출발점이 조금 더 이릅니다. 만 14세부터 군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가고요. 군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은 뒤에 입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판문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인근 접경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북한의 군인들, 그리고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전쟁터로 보내시는 군인들은 보통 몇 살에 입대를 할지가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관식으로 하면 어려운 문제니까요. 1번 만 15세, 2번 만 17세, 3번 만 23세.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정답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에서는 몇 살 때 보통 군대를 갈까요? 만을 생략하고 보기를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1번 15세, 2번 17세, 3번 23세.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는 동역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나 기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도 기도하잖아요. 북한의 청년들, 북한의 군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하나하나의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이 뭘까요? 15세 때, 15살 때 군대 보통 들어갈까요? 17살 때 들어갈까요? 23살 때 들어갈까요? 샵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기다리면서요. 또 오늘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세요. 너무 이른 나이인 것 같아요. 저는 15세 같은데 이게 정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2463님. 그쵸, 오늘 보기, 이 보기가 대부분 이른 나이기도 하죠. 15세일지, 17세일지, 23세일지. 여기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좀 그 명칭이 달라요.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이 나이 때 보통 군인에 갑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군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샵 1069번 정답 보내주세요.

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15살에 갈까요? 17살에 갈까요? 아니면 23살에 갈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19세가 되면 이제 통지를 받고 나서 이후 차차 진행을 하는데, 북한에서도 14살 때 통지가 군 대상자 이름으로 올라가고요. 이후에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바로 입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살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 볼 텐데요. 아직도 응석풀이는 저희 집 둘째를 보니 아직도 아기 같은데,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일찍 짊어져야 하는 북한의 학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0886님, 그쵸. 거의 뭐 10대 때부터 간다고 하면 정말 어리잖아요. 여기는 선택하고 미루고 할 수 있는 우리와는 참 다른 분위기죠.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모든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1577님도 남겨주셨는데 3번이라고 도전을 해주셨네요. 정답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군대에 가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던 분도 계신데, 4915님, 군대에 다녀온 지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힘든 군대 생활 중에 종교활동 때 예배드린 감동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북한에서도 저와 같은 감동이 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4915님. 근데 북한에서도 통신병으로 군대에 가신 분들은 통신병 중에서도 뭐 잠수함의 라디오, 잠수함에 서로 전파를 타고 소통하는 이 라디오를 점검하는 그분들은 대부분 라디오를 접한다라고 통신병 출신의 어떤 북에서 온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라디오 주파수를 자유롭게 이 헤드셋을 끼고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북한에서는 보통 몇 살에 군대에 갈지, 몇 살에 군인이 될지, 1번 15살, 2번 17살, 3번 23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와 주세요.

스타가 군병들아 피아 워십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북한의 청년들은 보통 몇 살의 군인이 될지, 군대 입대를 할지

주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기다려 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보통 몇 살에 군대에 들어가는지가 문제였는데,

정답은 2번 17살입니다.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17살 전후부터 군대에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모든 이 17살의 10대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입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건강상의 이 복무가 어렵다고 판정된 경우, 그리고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도록 추천받은 일부 학생들, 그리고 또 공식적인 면제 제도는 아니지만 북한은 뇌물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뇌물로 군 복무를 빼는 경우도 증언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늘 17살이 정답이었고요. 우리 둘째 손자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때 군대 보낸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시면서 7517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공포 대신 평안과 자유가 그 삶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2161님도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037님 15세라고도 해주셨는데 15세 때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만 14세부터 이름이 올라가고 이 검사를 받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가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17살 때 간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 한 줄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시면서 이호 사모님 지금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참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어린 나이에 군대 간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던 1193님 이 마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이 마음으로 계속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1577님 그리고 그 어떤 한 줄도 없이 북한은 17살에 갈 거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던 7427님 0886님과 아까 20년이 훌쩍 지난 예전에 군대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남겨주셨던 4915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선물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두 번째 문제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 바로 함께 해볼까요?

6878님이 북한군 입대는 만 17살이고 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북한에서도 이 복무기간이 조금씩 변화가 매해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통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군 복무기간이 남성이 10년, 그리고 여성은 조금 다른데요. 최근에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 이 여성의 군 복무 기간은 몇 년일까요? 저도 남성과 여성의 복무 기간이 좀 거의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남성의 경우가 10년이고요. 북한에서 여성의 복무 기간은 1번 3년, 2번 5년, 3번 7년.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와, 아니 도전해주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이 나란히 1번, 2번, 3번을 외쳐주셨어요. 3년일지, 5년일지, 7년일지. 일단 남성은 10년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몇 년일지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지금 나누는 거는 지금 현 시점으로 가장 최근에 알려진 횟수예요.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

조금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8년이었고요. 여자가 5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10년으로 늘어났네요. 2463님은 7년으로 도전을 해주시면서 와 이거 엄청 긴 기간이네요. 그쵸? 1732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년 넘는 기간 근데 북한에서는 10년이라니요 하셨어요. 1번 3년인가요? 3번 7년인가요?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다양하게 또 나올 것 같아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로 오신 새싹회원분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북한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다시 이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2158님 원래 알고 계셨던 보셨던 뉴스일까요? 진짜 젊을 때 많이 배우고 누릴 시기에 너무나 긴 시간을 북한을 위해 참 속상합니다. 북한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이런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이나 아니면 통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성은 10년, 여성은 몇 년을 복무를 할지 북한에서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문제인데요. 1번이 3년, 2번이 5년, 3년이 7년입니다. 정답 샵 1069번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서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설마 3번 7년일까요? 꽃다운 청춘을 군에서 보낸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시면서 8781님도 도전을 해주셨고, 북녘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어제부터 기도원에 와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더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철원에 계시는데 또 군대 훈련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해요. 와, 또 생생한 기도로 6947님 함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도전 샵 1069번으로 계속 기다릴게요. 조금 짧은 7년 아닐까요? 이렇게 답만 보내면 안 되더라고요. 5337님 그럴리가요. 답만 보내셔도 오늘 꼭 선정해드릴게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 함께하면서 정답을 2분만 더 기다릴까요?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몇 년 군 복무를 할지 남성 10년으로 알려져 있죠. 1번 3년일까요? 2번 5년일까요? 3번 7년일까요?

저보다 훨씬 오래 근무하네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어요. 0091님 3번 7년입니다 하셨는데 정답 7년이 맞습니다. 7년. 5년 아닌가요? 될 때까지 보내봅니다. 3775님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도전해주세요. 정답은 3번 7년입니다. 제주입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 살 것 같아요. 5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5995님도 남자가 10년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여자는 3년으로 줄인 건 아닐까요? 저도 여군으로 6년 반 근무하고 퇴역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북에서 오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장교로 근무를 하신 분이실까요? 정답은 틀리셨지만 우리 너무나 고생하신 이 지난 사연을 남겨주시니 어찌 제가 안 드릴 수가. 5995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3번 7년이요 라고도 보내주신 6925님 정답입니다. 오늘은 짧게 짧게 보내도 제가 많이 많이 선정한다고 했죠. 3324님 3번 보내셨는데 저희 새싹현이세요.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5년에서 7년으로 바꿉니다 하셨던 7254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북한의 여성들이 오랜 시간 또 고생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577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 시간에 나누는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내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7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는 그리고 10년 동안 복무하는 북한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군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극동방송을 들은 증언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 간증들도 참 많거든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승리의 7년과 승리의 10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 복음 통일되어서 우리 꿈을 꾸는 나이에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결혼은 언제 하나요? 라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신데 보통은 군대를 나와서 다 복무를 하고 나와서 20대 중반, 20대 후반 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군인들을 어디로 간다고 알려주지도 않은 채 전쟁터로 보낸다는 거죠. 10대, 20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어쩌면 아빠와 엄마일 수 있는 이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는 이 북녘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이 정말 그들에게도 일상이 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더 선정해서 따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오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북한 땅이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6925님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생방송 OM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단예술마당은 8월 10일부터 16일 오후 4시에 요수시민회관에서 예술가들의 깊은 열정과 섬세한 전문성이 깃든 예술의 터전으로 마련된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윤형수 결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91-6646 691-66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8월 15일까지 이대형 초대 개인전이 열립니다. 플로팅 시너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38-6691 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모칸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오늘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3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투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2016 나라사랑 축제. 오늘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요.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참 기쁜 소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날이죠. 700명의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두 손을 모으는 특별한 시간 아닐까요? 찬양은 희망을 노래하고 기도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여수세계선 박람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이 땅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 굳게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쁨과 기대를 안고 오늘도 썸머 스페셜 찬양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2시와 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또 특별히 하나님의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또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부천 더드림교회 엄묘환 목사님의 탈북민 목회자의 칼럼으로 함께 이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빈 배와 빈 구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부들에게 빈 구물은 실패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자칭 고기잡이 전문가들이 밤새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바로 평생 업으로 생업을 이어온 사람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결국에는 빈 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실패를 내려놓고 구물을 던짐으로 만선의 축복과 더불어 고기를 낚는 어부의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빈 구물과 빈 배는 실패와 좌절, 수치의 상징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빈 구물과 빈 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에 홀로 대한민국에 와서 믿고 의지할 사람 한 명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10살 때부터 배워온 술과 담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브로커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가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몇 달만 열심히 일하면 북에 있는 엄마와 누나를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결국 돈을 못 받고 처음으로 사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저는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될 그날을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는 목회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잔의 아빠로 하나님은 일으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도 오히려 실패와 좌절이라는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고 일어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두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나요한의 음성으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두시였습니까?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으로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Summer special, summer special. 방송 summer special 함께해요. 시원하게 summer special.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오늘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라사랑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생방송으로 잠시 이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또 소중한 문자 저는 읽어보면서 감사한 마음 계속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찬양으로 뵐게요.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이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광양 만나교회 김대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성 프란치스코가 하루는 젊은 제자에게 형제여 마을로 내려가 설교를 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제자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설교는 언제 합니까? 프란치스코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우리가 베푼 모든 친절이 이미 강력한 설교였네. 삶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말로 하는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과 분노 그리고 뜨거운 아비의 심정으로 쏟아내는 영적 권면의 절정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말의 화려함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 그리고 스승의 지식이 아닌 아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와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파벌 싸움, 영적 교만, 음행사건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고 우상제물을 먹는 부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특정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반문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상기시키죠. 즉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를 자랑거리로 바꾸었거든요. 은혜가 당연한 권리가 되는 순간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반드시 사명과 연결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찾아서 헌신하겠죠.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은혜 받아서 그냥 좋은 사람은 자기 배부르고 말아요. 자기만 좋고 말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십상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배가 불러서 기도의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 자녀, 내 재물, 심지어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대접받고 지혜롭다 칭찬받으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떠한가요?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3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바울사도와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다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일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와 닮았나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와 닮았나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고급화되어진 것 같아요. 권한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대접받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남들 위에 서고 존경받고 화려해지는 것만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말하는 진짜 제자의 삶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끄트머리로 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세상의 찌꺼기처럼 낮아져서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탐욕스럽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고난의 길을 걷죠.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있을 거거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정말 믿음을 사수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세상의 성공 보시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믿음은 내팽개쳐서라도 내가 성공하는 길, 돈 버는 길, 그리고 내가 더 부유해지는 길들을 택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 안에 탐심은 없는가. 혹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죠. 주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끄트머리에 서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우리는 비굴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걸 다 감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감정에 충만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은 가르침 이전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이 삶을 전수받으라 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이겠죠. 우리는 때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본으로 삼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면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의 영적 선배들,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보전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0: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말 잘하는 스승, 비판 잘하는 지식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영적 아비는 너무나 희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스승인가 아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허물이 보여지게 하신 이유는 비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할 아비의 자리이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너를 본받고 있는가?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교회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는 사람, 상처받아도 사랑하는 사람, 억울해도 축복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살아내라. 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 누군가가 너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라.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던지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광양 만나교회 김대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동부 국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절이죠. 올해 광복 81주년입니다. 이렇게 광복절을 맞이할 때 극동방송은요, 매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을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를 개최합니다. 바로 나라사랑축제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데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전남의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또 내일은 같은 시간입니다. 7시 30분 전북의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특별히 무대 주인공은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전국의 13개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이 모이면 7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웅장한 합창과 화려한 율동 등을 선보입니다. 작년에는 인천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어린이 합창단원의 아이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창원에 사시는 분이 인천까지 가셔서 그 축제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큰 축제를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 축제에서는 또 어떤 천국잔치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이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가 매일 기쁘게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이제 선선한 바람이 살살 불고 있지만 뜨거운 여름에 몇 개월 동안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과 율동 준비했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 축제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여수와 익산으로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천국잔치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전도 대상자들도 분명히 가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방학 동안 극동방송 본방 사수 중입니다. 1732번. 초등학교 6학년이 여름방학 동안 극동방송 본방 사수라. 이야 이거 우리 1732번 이 선물 줘야겠네. 선물 줘야겠어. 어느 지역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이야 우리 이름하고 주소 한번 남겨주면은 좋은 선물 보낼게요. 어떻게 초등학교가 초등학생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방학 동안 본방사수라. 이야 자 포항에서 여수로 가고 있다고요. 9072번님 우리 딸 예나 마지막 나라사랑 축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동을 경험하길 응원 기도한다고. 예. 자 여수로 여수로 오늘은 여수 내일은 익산 나라사랑 축제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23번님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이렇게 또 양평에서도 네,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찬송가 우리 함께 나눴는데 복음성가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좋아하는 자 여러분의 신청곡도 제가 받을게요. 신청곡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이 3시 시간대 지금 3시 7분인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 어느 지역에서든지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휴대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어플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 앱 거기서 앱 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극동방송 어린 야창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예, 9982번님, 뭐 어린이 시간은 아니고요. 예, 어린이 시간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 내가 이때 참, 이 여름에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여러분의 인생 찬양이 있으세요? 아, 여러분의 은혜를 또 나눠주시면서 그 곡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8472번님, 1년 방학하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와, 그래요. 교회 방학 맞죠? 응, 교회 방학 1년 하고 8472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복귀, 잘 개학하셨어요. 우리 8472번님도 성함,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드릴게요. 혹시 이번 주에 저에게 안 알려주신 분 계신가요? 교회 개학하신 분, 방학했다가 개학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저하고 통화했던 분들이 있고 지지난주에도 통화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맺었을지 기대가 되거든요. 전주에서 운전하면서 5189번님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송 늘 감사하다고 8580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혹시 광야에 계시는 분들 그 광야를 잘 통과하셔서요.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723번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출장 가는 중에 5853번님을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장 가운데서 또 들으시고 또 문자 주셨어요. 0258번님 부산에서 강변도로를 달리면서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인 이모가 빨리 낫길 기도하시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는 곡인데요. 우리 4096번님 전도사 퇴직하고 남편과 건선 일을 하면서 세 달 동안 지금 쉬고 계신다고요. 자, 이 곡 우리 4096번님께도 보냅니다. 담대하라.

홍성선 담대하라.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3시 20분 극동방송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53세 짧은 삶을 살고 간 새언니 보고 싶다고요. 우체국 들러 우편물 발송하고 회사 복귀 중에 완주 상관우체국 6090번님 전북이시네요. 완주. 네, 이렇게 또 언니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듣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용기를 갖고 다시 건강해져서 교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4419번님 그래요. 꼭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8714번님 15년 동안 방학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8714번님도 축하 선물 드릴게요. 저하고 이제 통화된 건 아니죠. 8714번님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누구였죠? 8472번님도 저하고 통화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계약하신 거 아무튼 축하드리고 자 성함 주소 8714번님도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13번님 청년 때 집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인 이 곡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0113번님 보니까 이번 주말에도 보니까 청년, 청소년 집회, 수련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집회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실 주인이 바뀌는 것, 신앙에서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꿔나가는 신앙입니다. 주인, 바로 왕이시죠. 왕이신 하나님, 박희봉의 목소리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높여드리시죠.

0: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박희봉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어요. 자 보니까는 제가 이제 나라사랑 축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나라사랑 축제 오늘은 여수고 내일은 이제 익산이잖아요. 여수로 가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5122번님은 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여수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요. 약 3시간 걸리네요. 작년에 인천에서 할 땐 가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갔거든요. 새끼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거나 영접기도 할 때 어찌나 눈물 나던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전화로 전도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읽으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푸시하며 마침내 영접으로 이끌어내는 분 예, 진행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요. 저도 태신자 품고 있는 친구와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우리 5122번님 여수의 나라사랑 축제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손녀 중국으로 떠난 지 9일째 됐어요. 손녀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위가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도 학교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만남 축복이 있기를 기도 부탁하신다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녀들 잘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자, 사연 가운데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한 분이 계시네요. 계약한 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0092번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야겠는데요. 자, 우리 0092번님 기쁜 계약의 소식을 알려주셔서 자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학 집사님? 어디?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예.
1: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어폰으로 직장에서.
0: 네.
1: 아, 직장 근무하는데 오늘은 제가 귀 수술로 좀 휴가를 내서 이번 주는 쉬고 있습니다.
0: 아, 집에 계십니까?
1: 네. 네, 라디오 듣고 있었습니다.
0: 방송 듣고 있었죠?
1: 네.
0: 문자, 장문의 네. 문자를 보내셨길래 제가 여기 읽어드리는 네. 것보다 통화를 네.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연을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1: 예.
0: 저하고 통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통화는 직접 못 했고 그때 마감 시간이어서.
0: 아, 방송 끝나고 예. 저하고 통화했죠.
1: 예, 끝나고 통화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 그때 다음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때
0: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예.
0: 자, 근데 보니까는 6년의 방학을 끝내고 컴백하셨다. 응?
1: 예.
0: 그렇죠? 예. 지금
1: 네, 맞습니다.
0: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교회를 나가셨네요?
1: 네, 세 번째 나갔죠.
0: 네. 네. 경기도 평택 신흥교회 나가셨어요.
1: 예, 평택시 고도 그 신도시라고 있는 부분에
0: 네.
1: 신흥교회라고 있습니다. 전통이 오래된
0: 예.
1: 통합체교회입니다.
0: 네. 원래 나갔던 교회를 나가신 거죠?
1: 네, 네.
0: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셨다고 반가워해 주시고
1: 이제 아시는 분들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환영하던지
0: 네.
1: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0: 네네.
1: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더 환영받았습니다.
0: 아내분도 교회 네. 방학이었죠?
1: 같이 방학했었습니다.
0: 같이 방학했는데 같이 교회를 가셨죠?
1: 나갔습니다.
0: 할렐루야네. 와,

0: 그때 통화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만 했던 것 같고, 남편 집사님, 그쵸?
1: 네.
0: 예. 아내분도 같이 가게 되니까 정말, 어우, 얼마나 좋아요.
1: 아,
0: 가족이.
1: 예.
0: 첫 예배가 어떠셨어요? 6년 만에 그첫 예배.
1: 너무 감개무량했고요.
0: 예.
1: 뭐 사실 뭐 이렇게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는데 나가고 보니까
0: 네.
1: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어떤 뭐랄까 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은
0: 네.
1: 아무 차이가 없는 건데 제가 나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0: 그니까요.
1: 처음
0: 그첫
1: 느꼈어요.
0: 발대기가 어렵잖아요. 나갈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1: 네, 방황하신 분들이 거의 제 마음하고 같지 않을까 그런
0: 예.
1: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선물 드리면서 제가 조금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1: 네,
0: 첫 발대기가 힘드니까 등
1: 맞습니다.
0: 떠밀려가지고라도 이렇게 가시라고.
1: 네,
0: 가셔면 이렇게 첫 예배 때 눈물 곤물 흘리면서 집사님 얘기처럼
1: 맞습니다.
0: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6년
1: 네,
0: 동안이나 고민 했을까
1: 몰랐을까?
0: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아무리 그 혼자서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0: 네네.
1: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고 또
0: 그럼요.
1: 부모님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다른다고 보거든요. 예.
0: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우리 책계자의 김인수 PD님 사실 이름을 잘 기억 못했는데 김치 보내면서 김인수 PD님이라고 써 있는 거 보고
0: 김치
1: 이름을
0: 받으니까
1: 확
0: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까?
1: 예.
0: 선물
1: 아,
0: 김치
1: 그래서
0: 받으셨구나.
1: 정말
0: 예.
1: 선물도 고급 선물이었고 너무 잘
0: 아,
1: 받았습니다. 아,
0: 그래요. 예.
1: 네.
0: 그때 아내분 선물까지 해가지고 김치하고 소곱창.
1: 예, 선물
0: 그렇죠?
1: 보낸 게잘 받았습니다.
0: 참,
1: 네.
0: 네.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혹시 아내분은 옆에 계십니까?
1: 아닙니다. 지금 직장에 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아,
1: 예.
0: 그래요. 자,
1: 그래서 이
0: 아내.
1: 방송 꼭 들어보라고 했긴 했는데,
0: 그래요.
1: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1: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
0: 아,
1: 때문에.
0: 그래요. 예. 자,
1: 네.
0: 아마 아내도 듣고 계신다면 아내도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같이 저랑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실까요?
1: 그리고 저도 중이염으로 이번 주 지난 며칠 전에 기술을 어렵게 하고 나서 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도 큰 위로가 되었고 네
0: 네네.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잘하셨습니다. 예. 자,
1: 감사합니다.
0: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제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셨으니까 축하의 꽃바구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내하고 다시 한번 축하하시고 지금 아내 지금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번 예, 뭐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1: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0: 자기야, 자기야. 자, 큐.
1: 병원에 와서 뭐죠? 간병하느라고 고생했고, 지난 세월 너무나 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구원의 축복의 그 기쁨으로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야,
0: 아내에게,
1: 사랑해.
0: 아내에게, 자기야 하면서.
1: 사랑해. 마무리 할게요.
0: 끝났어요? 자, 그래요. 예. 우리 아내하고 다시 또 꽃바구니 받으면서 또 축하하시고, 교회에서 정말 귀한 또 일꾼이셨다면서요. 또 아내분이 두분다또 일꾼으로 그렇게 잘 교회 섬기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 집사님이 가장
1: 감사합니다.
0: 좋아하시는 인생 찬양 혹시 있을까요?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0: 예수는 나의 힘이요. 왜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1: 항상 제 아버지

0: 어머니께서도 그 찬송을 즐겨 하셨고,
1: 네네.
0: 또 저희 할아버지, 제가 지금 사실 오랫동안 가족이 믿어온 신앙이거든요.
1: 네네.
0: 유산입니다, 사실 신앙이. 근데
1: 그렇군요.
0: 그걸 제가 6년 동안 어겨서 제가 교회 갔더니 상자 돌아왔다고 이렇게 농담도 드렸는데, 예, 굉장히 많은 힘이 됐습니다.
1: 그래요. 이번에 6년
0: 네.
1: 쉬고 나서 다시 예배, 다시
0: 네.
1: 신앙생활은 그전과 달리 더 이제 단단해지실 겁니다.
0: 네.
1: 단단해지고 이제 주위에도 이제 혹시 기회 되면 이제 전도도 하는 그런
0: 네.
1: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0: 아, 네.
1: 자, 오늘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0: 네.
1: 보내드릴게요.

쉐키나 찬양단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은혜 받고 있고요. 아들이 5년 방학인데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오길 기도하고 계시네요. 약속했다고 1401번님 그 약속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번 또 사연 주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요양병원 3373번님 저번에 기도 그리고 그렇죠 기도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 마지막 임종 전에 우리 영접기도 하고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목소리 들으면서 눈물 흘리셨던 하늘나라 가셨다고요. 그렇군요. 하늘나라에서 또 열심히 우리 극동방송 응원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30년 방학 후에 개학해서 6개월째 다시 교회 다니는 중. 와, 예전처럼 열정적이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렵니다. 야, 5078번님 성함 주소 보내주십시오. 계약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30년 방학을 끝내셨네. 자, 새끼라 들으면서 퇴근길 너무 행복합니다. 5452번님 고맙습니다. 9335번님 오늘 축복받은 개학생 누구일까? 아까 평택의 유재학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내일 나라사랑 축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실시간 방송 볼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자, 오늘 내일 나라사랑 축제 7시 30분 라디오로도 생중계가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됩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또 나라사랑 축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580번님 20년 방학 끝내고 PD님과 약속한 지 1년 반 후에 대흥교회 등록한 지 5주차 매일 새벽 예배로 충만한 생활 이어가고 계신다고요. 아내도 함께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크, 너무 고맙습니다. 어우, 우리 8580번님도 제가 한번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일단은 자, 7230번님 듣고 계신가요? 이 찬송 나오면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 나의 사랑하는 채 보냅니다.

We Love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영접 기도를 들어도 눈물이 나네요. 늘 은혜로 듣고 계신다고 4096번님.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 만날 기회 있으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짧은 그 기도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늘 같이 나도 기도하고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고맙습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만이 구원

맞나요? 6348번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꼭 교회를 나가지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긴장 많이 되겠어요. 제가 응원을 전합니다. 하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이야,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운전 중에 제 메이트 극동방송 아까 대구에서 여수 향하신다는 극동방송 가족분 울컥 제 인생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6643번님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곡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끝곡으로. 작년에 광복절 축제, 바로 나라사랑 축제 언니랑 갔다 왔다고요. 너무 큰 감동 받고 오신 2061번님. 그렇군요. 인천에서 했던 나라사랑 축제를 갔다 오셨나 봐요. 6593번님. 새싹으로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날라리로 이 교회 저 교회 총동원 주일에만 초대로 다닌 제가 작년부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지금은 목자로 섬깁니다.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하면서 오늘 내일 휴가 중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필사 중에 있으면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필사노트 글씨도 잘 쓰시네요. 오늘 새싹으로 6593번이 날라리 해방 날라리 끝내셨네요. 필사까지 하실 정도면요. 미지근했던 제 신앙,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리셋하겠습니다. 9826번님. 그래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다시 주님을 찾아 기뻐요라고 9763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 다시 주님을 찾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상황보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 끝곡 아까 신청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는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오늘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한동안 무더위를 보내다 보니 제 계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철이라고 하죠. 사전에서는 제철을 알맞은 시절이라고 풀어 씁니다. 제철보다는 알맞은 시절이라고 부르니 더 마음이 정확한 지점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수박은 싱구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기 알맞은 계절인지 이 더위를 지나는 입추를 지나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위를 지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생업 가운데서 수고하고 힘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재물과 육체의 건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출산으로 인한 기적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얻도록 그 아들을 낳은 사라의 예가 단적인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던 마리아의 잉태도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여인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 사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출산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룻은 아기를 낳게 되었죠.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순이었던 보아스로 인하여서 아기를 낳게 되는 사건이 본문입니다. 룻이 아기를 낳게 되자 이웃 여인들은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하며 나오미에게 축하의 말과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17절에 기록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는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분명 룻이 낳은 아들이죠. 1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룻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낳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시는 나오미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길을 누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0: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사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회에서 가리키는 대로, 뭇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회가 쥐어다주는 가치관과 사상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룻이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라. 오늘 말씀을 듣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깨우쳐 들어 지금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철을 생각하듯이 나의 삶의 자리, 나의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룻기서는 모두 나오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 이름을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련, 말론은 병이라는 뜻이고, 기련은 허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적 상황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병든 신앙이요, 허약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만 왕을 따르지 아니한 그 신앙 상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벳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된 신앙과 관련하여 짓게 된 이름입니다. 여인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은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나오미였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에는 말년과 기련처럼 병들고 허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아들이 태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거나 혹은 십일조를 드림으로 신앙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신앙의 생각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떠나 있지 아니하는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예배자로 돌아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웃집 여인들이 그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과 달리 믿음을 저버렸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백성이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통곡에도 응답이 없고 그러할 때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6장입니다.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먼저 한 후에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유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약을 어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반한 현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영역이 되어야 할 도피성들이 죄악의 소굴로 인한 상황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정죄와 심판만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심판과 더불어 구원에 관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 예언의 결론에는 대부분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때이므로 그들 예언의 대부분은 과격하게 또한 직접적으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이에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을 정죄하면서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고유명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장은 첫사람인 아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왜곡한 대가로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함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특히 호세아는 에덴에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듯이 제사장들의 생활 영역인 도피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부패가 시작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온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이슬과 같이 일시적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초기 시대부터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믿음을 가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의 선민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언약을 맺었으나 곧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일관성 없는 믿음은 분열왕국 시대 말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남왕국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월절도 지켰고 종교개혁을 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부광조의 왜곡된 예배 형식을 강조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오산이었습니다. 더욱이 비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집전하는 예배의식은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광조는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어겼다. 말씀을 어겼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책망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기도와 충고, 남은 자가 회개하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성격이 항상 현재의 상황에 기초하여 미래에 관한 일들을 예고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 기도는 선지자의 충고와 더불어 장차 남은 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의 일을 복합적으로 함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외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의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넘어지는 원인도 환부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한 교만에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신명기 32장 39절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엉뚱한 길에 들어선 더욱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자상한 분이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쇠퇴와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이 분명히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하루 동안 곧 일시적으로 고통 중에 두시나 점차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생할 기미가 즉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확신할 때 환난 중에도 신실한 자들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 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온 땅에 원기를 주는 새벽빛 같으며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곡식의 씨앗을 파종하기 전인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와 4월에 내려 수확 직전에 열매를 여물게 하는 늦은 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28장 12절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그런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도 품지 못할 정도로 메마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붓듯이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관심을 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찾아 만나야 합니다.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어 점점 혼돈이 배가 되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1절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주 없을 만큼 타락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이스라엘이 인애가 없으므로 언약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0: 11절 제사장이 거주하는 도피성이 죄악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제사장들마저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4절 백성들의 믿음은 아침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만큼이나 얄팍하고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시원한 비를 뿌려줄 것 같이 보이다가도 곧 사라지는 뜬구름같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풀잎에 맺혀 있다가 아침 해가 나오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이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간혹 나타난 그들의 회개는 일관성이 없어 죄를 진정으로 뉘우쳤는지 의심할 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고치기 위해 온갖 대책과 형벌과 징계를 동원하셨으나 아무 효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한 것인 줄도 모르고 버렸습니다. 곧 인애를 버린 것입니다. 본달락의 인애란 완전 무결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하였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으로 믿음을 소유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은 제사의식에 있었습니다. 희생제사는 회개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드릴 때 연락될 수 있었습니다. 죄악에 물든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희생제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어떤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시편 40편 6절에서 9절, 50편 8절,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미가서 6장 8절. 종종 선지자들은 이와 동일한 경고를 타락한 세대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외형적인 예식을 통해 경배받으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관용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교훈하셨습니다. 5절 예배제도마저도 왜곡시킬 만큼 백성들의 타락이 심해지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8절과 9절 호세아 선지자는 길르앗과 세겜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본래 도피성에는 레위인들이 거주했습니다. 북왕조에 위치한 도피성에는 여로보암 1세가 비레위지파에서 뽑도록 한 제사장들이 거주하였습니다. 이들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도피성은 죄악의 성읍이 되어 그곳으로부터 악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9절 제사장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10절과 11절 도피성과 소위 제사장으로 일컫는 자들이 범죄하였으므로 일반 평민들의 타락은 더욱 심각하게 됐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를 고통에서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의지할 때 담비아도 같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셋째, 종교 지도자들은 평민에게 위로뿐 아니라 경고와 책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믿음의 원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1: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1: 오늘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모든 길이 결국 하나님께 이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바쁨, 익숙한 습관의 길을 걷지만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는 멀어져 갑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부르시며 그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주일 예배 한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선택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순종하는가로 드러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고 바쁜 일정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작은 일에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이 곧 주님의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소망한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첫 곡, 오 놀라운 구세주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양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계영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0: 크리스마스 스페셜.
1: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멀리멀리 갔더니 황예숙의 찬양과 거룩거룩거룩 박종호의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이 몸의 소망부행과 찬송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결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 속에 묻어가듯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여수 3일교회 김영광 학생의 낭독입니다.
1: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0: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성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1: 전남동부 오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 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눈물, tears. 새벽 공기는 차갑고 돌문 앞에 선 사람들은 숨조차 낯계시며 공기 속에 섞인 죽음의 냄새가 폐에 깊숙이 스며든다. 그때 한 분이 그곳에 서 계셨다. 그의 눈빛은 멀리 바라보면서도 곁에 있는 이들의 떨림을 담고 있었다. 곧 일어날 기적을 이미 아셨음에도 한 방울의 눈물이 고개를 타고 흘러내렸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요한의 짧은 기록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담아낼 만큼 충분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차가운 돌바닥과 잿빛 하늘 사이에서 마리아의 떨림과 마르다의 체념, 군중의 숨죽인 속삭임을 함께 끌어안았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고 돌의 냉기가 손끝으로 전해질 때 눈물은 온몸으로 공감을 전하는 언어가 된다. 멀리 바다 위에서는 별빛이 잔물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전쟁과 모험, 폭풍과 괴물을 지나온 뒤 조용히 밤의 연회색 구석에 앉았다. 그는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트로이의 불타는 성벽, 동료들의 쓰러진 몸, 끝없는 바다의 폭풍, 그리고 돌아가야 할 고향 이타카. 모든 기억이 그의 심장을 흔들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스며들었다. 바람이 등 뒤로 스치고 짭짤한 바다 냄새가 숨속으로 스며들 때 그의 눈물은 단단한 가슴을 조금씩 풀어낸다. 무덤 앞의 눈물과 바다 위의 눈물은 다르지 않다. 한쪽에서는 사랑과 공감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리움과 기억이 흐른다. 그러나 흐르는 곳은 결국 같은 강, 인간의 마음을 적시

0: 시는 강으로 합쳐진다. 예수의 눈물은 생명을 열기 전에 세상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며 주위 사람들의 떨림과 아픔을 조용히 흡수한다. 오디세우스의 눈물은 승리와 패배 사이에서 인간으로서 견디는 시간의 무게와 사랑하는 사람들 향한 그리움을 함께 담는다. 눈물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언어다. 뇌는 기억을 쌓지만 눈물은 그것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은 조금 더 여유롭게 뛰며 영혼은 자신을 씻는다. 차갑게 닿는 공, 돌의 냉기, 바닷바람과 별빛, 그 모든 감각이 눈물과 함께 흘러간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연결의 증거다. 울수 있는 사람은 아직 마음이 굳지 않았고,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돌문이 열리고, 무덤 너머에서 생명이 손짓할 때, 바다의 별빛은 오디세우스를 감싸 안으며 두 눈물은 서로의 숨결을 담는다. 눈물은 영원히 흐르는 투명한 강,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이다. 울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눈물과 함께 세상에 닿는다.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관계의 흔적이다. 사라지는 것을 향해 흘리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 때문에 흐른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굳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직 돌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쩌면 가장 강한 사람은 눈물을 멈춘 사람이 아니라 끝내 울수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 눈물은 영원히 자신을 씻는 시간이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사랑이 투명한 물결로 스며드는 순간이다. 무덤 앞에서 울던 그 눈물은 생명을 향한 믿음과 연민을 담고 바다 위에서 흘린 눈물은 그리움과 회복에 향한 의지를 담는다. 돌이 되어버린 자의 눈물도, 전쟁과 폭풍 속의 눈물도, 시인의 고독 속 눈물도, 같은 강으로 모여 인간의 마음을 적신다. 눈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기억, 희망과 슬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통해 말한다. 나는 느낀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영혼의 가장 깊은 언어,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섬세하고 순수한 선물이다.
1: 5분 칼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 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단예술마당은 8월 10일부터 16일 오후 4시에 요수시민회관에서 예술가들의 깊은 열정과 섬세한 전문성이 깃든 예술의 터전으로 마련된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윤형수 결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 691-6646, 691-66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8월 15일까지 이대형 초대 개인전이 열립니다. 플로팅 시너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38-6691, 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선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정재순 선교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내가 나눌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는 이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의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의가 많죠. 부산 사투리로 의. 이거 모르는 분은 부산 사람 아닙니다. 의가, 여러분 우리가 의 읽을 때는 아무 뜻 없이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처럼 모든 언어에 의가 있습니다. 영어, 뭐 프랑스어, 이격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뭐 그리스어, 모든 언어가 다 있어요. 일본어 다 있는데 그 의를 우리는 다 안다고 하지만 저처럼 성경을 번역하고 자문하고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의처럼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각 언어마다 그 기능이 다르고 문법구조가 달라요. 그것도 문맥에서도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한동대에서 내가 대학원을 응용언어번역학과 대학원 입학시험을 내가 출제할 때 학생들한테 그 언어학 기초상식에 의의라는 문장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내가지고 문맥에서 의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능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내곤 했어요. 여러분 숙제 가서 한번 집어서 해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최근에 개역 개정을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 의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PPT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쩐 눈에 들어와요? 아마 하나님의 동역자를 이렇게 읽은 사람 아마 거 없을 겁니다. 있어요? 별로 없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언뜻 들어오나요? 이 고린도전서 처음 듣고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을 그 말도 맞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한테 각자 은사를 줘야 되고 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건지 알고 하나님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과정이 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동역자가 그래 부르심, 그 다음에 은사를 주셨어, 섬기게 하셨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영역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해석이 어떻든 번역이 어떻든 그건 차치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를 여러분 사람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알 수 있는 사람 제가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참 일하다가 시간이 가서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동역자인 그런 것을 압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하시는 줄 아세요?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원 제가 섬기온 아릴락과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규현 수영경력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규현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성경 예를 드리라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실명이 거론되는데 오늘만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만 하고 안 할 겁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금년에 은퇴하니까 내년부터 볼 일도 없을 겁니다. 언제 또 오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시작한 지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고 거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일하는 그런 경험을 종종하게 됩니다. 저와 이기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초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제가 파파뉴기니아 매케오 성경 번역을 다 마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지고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교 본부에서 반강제로 후배를 길러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공부도 안 가려고 이리저리 뺐는데 우리나라 IMF가 터졌잖아요. 그 IMF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IMF 경제적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불렀는갑다 하고 쉬고 싶었지만 반강제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유를 모르죠. 하나님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될 때마다 우리가 다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고 걷나요? 다 못 걷죠. 그때 공부했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시드니에서 목회하는 이규 목사님이 안식월에 지금처럼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몰랐습니다. 내 친구가 이 목사님을 알아요. 이 목사님이 거기에 잠깐 학교를 방문한다고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소개를 하고 학교를 안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소개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키는 제가 우월하지만 다부지고 보통 분이 아닌 사람인 저로 보였어요. 그러나 만남은 반나절밖에 채 안 됐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저는 공부 마치고 다시 파파뉴기니아 돌아갔고요. 이 목사님은 잠깐 만나고 다시 사람 만나고 시드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이 돼서 제가 공부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불러서 시드니에 가서 시드니 세순교회에서 두세 번 강의를 하고 말씀도 전하면서 서로 그때부터 교류하게 된 겁니다. 깊은 사랑감 많이 배웠죠. 이 목사님은 제가 신들매도 못 맵니다. 번역은 저 신발을 못 맬 겁니다. 그런 나머지 목회나 다른 건 제가 발도 못 쫓아갈 정도로 다부진 분이었어요. 아릴락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 목사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한 것이 지금 여기서 일일이 간증이 못할 정도입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 2005년도에 제가 번역을 다 마치고 필리핀 교수로 사역을 거쳐서 2005년도에 한동도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된 계기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원 아릴락이라고 그럽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제가 초대원장으로 부임받고 선교본부에서 한동대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대 왔는데 그때부터 아릴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아릴락 첫 이사회 사진이 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저도 머리에 숱이 있었습니다. 머리 이렇게 넘기면은 길도 생겼어요. 이 세월이 가도 이 목사님과 저의 차이는 위에 보면 압니다. 우리 이규 목사님처럼 이렇게 세월이 가도 나이가 70인데도 머리가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사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편적 자연 질서를 뛰어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래. 어쨌든 저도 지금은 뭐 길도 없고 숲도 없고 어디가 광야인지 뭐 어디가 사막인지 저는 맨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고 있어요. 그 이 목사님이 2001년, 11년 그 이전에는 시드니에 계셨기 때문에 아릴락 부의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때는 부의사장님 오셨어요. 근데 2011년 여기 수영리께로 온 뒤부터는

아릴라 이사장님으로 지금 금년 4월까지 함께 동역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참 다릅니다. 저는 번역자여 선교회 몸을 배운 사람이지만 이 목사님은 목회나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정말 배인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는 서로 다른 은사를 주고 서로 다른 은사가 합해서 동역하는 아름다운 결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이 아릴라 한동대 대학원에서 아시아 언어라는 게 졸업생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260명 이상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그중에 70% 넘는 학생들이 전 세계가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파파니기니,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물론이고 네팔, 미얀마, 태국, 베트남, 심지어 남미까지 가서 17개국 이상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결과가 일어난데 그 배후에 아마 여러분 담임하는 이교 목사님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이런 놀라운 결과 못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공력이요 동력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력을 아무나 한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또 자기 마음에 든다고 마음에 든 사람끼리만 해가지고 동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러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데 옛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쓰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 장면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상입니다. 자기 마음 맞는 끼리끼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관이나 특정 교회나 특정 교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밭이나 하나님의 집도 이번에 새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 의의를 하나님이 가꾸시는 밭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도 예를 들었잖아요. 성경을 번역자라는 것은 그 많은 의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역하기가 다 포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도 새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번역했지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사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소유된 집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밭이 더 먼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수영록교회 성도들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을 위하여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원래 창조 질서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해놓고 하나님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부산항이든 고린도항이든 뭐든 백성이든 세상 온 우주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밭과 집으로 비유를 했지만은 이 소유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가장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질서가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방대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르잖아요.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 그래서 그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망쳐놨잖아요. 망쳐놔서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망가진 사람, 망가뜨린 사람을 회복시켜서 회복하는 사람으로 그걸 키운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불러요? 각 은사대로 부르죠.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불러가지고 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게 하는 겁니다. 원래 최초의 원래 원리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경작이라는 말을 알면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경작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영어 성경에는 work이라고 번역해서 잘 감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 단어는 경작이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건데 아바드가요 히브리 사람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종이나 청지기가 이 동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베드가 종이고 청지기인데 이 경작하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지멋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일해야지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이것저것 헤집고 다니고 그런 청지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경작하다는 말이 그런 단어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경작이라는 단어를 cultivate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유식한 채 해서 cultivate가 영어인데 그 cultivate 단어에서 문화라는 culture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문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 구석구석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그 구석구석 영역에 하나님의 문화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위대한 사명이요 위대한 모습들입니다. 경작해서 지키라고 그랬죠. 옛날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서 한국에서 나오는 것이 문화의 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출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요. 그게 놀라운 것이나 되는 거냐. 사실 그리스도인들 놀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원래부터 이 하나님 나라 문화를 가꾸도록 태어난 자고 가꾸도록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한 것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좋다 참 좋다 했잖아요. 그걸 자꾸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되고 섬기려면 더 멋지게 섬기고 이 건물을 지려면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 손길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청지기가 그런 말을 하는 그렇게 문화 창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었거든요.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세속사회가 판을 치는 그곳에 돈과 권력과 시샘과 시기와 지식과 모든 우상이 넘치는 그곳에 고린도교의 성들을 남겨두고 그곳에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문화를 창출하기를 원했는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헛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짓을 했죠? 당짓고 싸우고 헛짓거리하고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이런 짓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몸에 좋다면은 양파든 대파든 쪽파든 다 먹으면 되죠. 지금 갑자기 옆으로 나가니까 뭔 소리인지 또 모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각기 다른 은사를 뒀는데 아볼로는 어떻고 바울이면 어떻고 베드로면 어떻느냐 능력이 차이나면 어떻느냐 모자라면 어떻느냐 그들 모두가 다 방향과 옳고 하나님 간다면 그걸 품는 것이 우리들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을 이 방향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밭이요 집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서 3장을 더 읽어보면은 이 세우는 집을 세우는 과정과 밭을 가꿀 때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우고 지푸라기로 세우고 이런 일들이 막 나옵니다. 벽돌로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방식으로 얼마나 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공적이 불타면은 허탈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동안 아릴락과 수익력교의 동력한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많습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릴락 졸업생이에요. 단따망이라는 사람. 참 지금 이 형제가 커서 PhD를 다 마치고 제3세계 지도자를 뽑혀서 이번에 로잔에서도 작년인가요 초대받아서 온 형제이기도 합니다. 이 형제가 스스로 100개나 넘는 교회를 세웠고 지금 해마다 100명, 200명의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저랑 계속 줌으로 회의하고 멘토링하고 있고 같이 동력하고 있죠. 말 그대로 이 형제는 자립해서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선교사 손 하나도 빌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서 세우는데 이 단 따망 형제

아릴락에서 공부할 때 한국 대학원생들이 이 단따망의 그 영성과 학식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탁월한 형제였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면 돈 존 네이땅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아릴락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미얀마 사람이고 아까 단따망 네팔 사람입니다. 이 친구도 공부를 해서 PhD도 마치고 지금은 신학교 학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년 전에 아릴락을 졸업한 이 박용훈 선교사가 다시 이 지역으로 가서 먼저 된 좋은 현지인이 선배가 된 겁니다. 현지인과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다. 한때는 네팔이나 미얀마가 아까 도표를 봤지만 우리의 밭이요 우리가 세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우리가 했던 것 똑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다른 밭 다른 집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원했던 방법입니다. 이 동역의 모습이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옛날 우리는 퍼주기만 했잖아요. 우리가 선교 제공자로 했잖아요. 그들은 너희는 선교를 받기만 하는 수혜자라고만 했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진짜 동역하는 모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내가 맡은 것 또 대를 물리고 대를 이어서 가는 겁니다. 금년에 그런 때가 왔죠. 지나간 26년 동안 저와 같이 동역했던 여러분 교회 담임하는 이 목사님이 올해 은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숭례교회 교육관에서 아릴락 이임식을 했습니다. 아릴락이 워낙 숭례교회랑 일을 할 때 경상도 말로 사부작사부작 해서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임식을 마쳐서 이제 3대 이사장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행복할 겁니다. 이사장직 그만둬서. 저는 몇 번이나 그만뒀는데 반려당하고 미루다가 이 목사님 그만두면 나도 같이 동반 은퇴하겠다 굉장한 꿈을 꾸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3대 이사장으로 바뀌면서 4년이 더 연장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머리에 머리카락이 다 뽑힐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구하기도 어렵지만 선교기관 단체장 기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픔이죠.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동역하는 모습. 아릴락 이임식 할 때 수영님께 비서실에서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하나님의 동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사가 서로 다르지만 다양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습들, 또 아무나 함께하고 아무나 오리한다고 하나님의 동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됐던 밭이요 집을 위하여 경작하고 지키면서 청지기 모습으로 갈아가는,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동력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 오랫동안의 감사를 두고요, 제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대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해마다 대학원생이 오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원장님,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는 어떻게 키웠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세웠어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에 말에 책을 하나 썼어요. 롯비아를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롯비아가 주님이라는 소리예요. 메케오 말로. 지금도 찾고 있듯이 죽을 때까지 주를 찾는 삶의 여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동력의 종합 예술이다. 우리 동료 선교사가 말한 걸 그대로 인용해서 책에 썼습니다. 기다림과 동력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 여러분, 기다림과 동력하는 모습의 원조는 누구인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여, 성령이 동력해서 만들어낸 종합 예술 작품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한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삼위일체가 동력했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또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

0: 성도들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동력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 이제 세월이 갔습니다. 이 목사님도 은퇴하고 저도 몇 년 지나면 또 은퇴하겠죠. 동력자가 바뀌고 이사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아릴락과 수영역과에 동력하는 모습도 옛날 이사장님 때 들은 그 양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늘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력의 종합 예수를 만들어갈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했던 방식대로 해나가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쓸 때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소유였던 밭이나 집을 위하여 함께 동력했던 하나님이 하셨던 대로 동력의 종합 예수를 만들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자들, 그런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강사이신 정재순 선교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7년 기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여수 소덕리교회 서생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사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가난과 억압과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세계 속에 빛나는 K-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전남 동부지역을 사랑하시사 여수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동부지역 복음화의 순수 복음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는 전남 국동방수의 주관 아래 뜻깊은 행사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동안 이 일을 위해 직원들의 뜨거운 감사와 기도 헌신을 기억하사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동방송 전 지사의 700명의 뜨거운 어린이 합창단의 하모니가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새로운 강국 개최 불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행사를 통한 다음 세대들이 나라와 미래를 위한 위대한 정치가 예술과 사업과 성직자들이 배출되는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뜨거운 찬양 열기와 기도 열기가 대한민국 방방곡곡 울려 퍼지게 하시고 특히 전남 동부 지역 각 섬과 농촌 도시 위에 그 열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번 여수 진남체육관의 나라사랑축제가 미스바 대부흥의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에는 다윗 외에도 저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저자들이지만 시편에는 공통적으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저자들의 격한 감정의 토로, 또 한탄, 눈물, 두려움, 떨림이 있죠. 그런데요, 그런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입니다.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이 민족과 나라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나라사랑축제가 잠시 후면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기대와 설레임이 있으시죠?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무대,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지금 진남실내체육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실 텐데요.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오늘 두 곡 들으셨는데요. 기뻐 찬양에 또 성령 메들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2026 나라사랑 축제 잠시 후면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진남 실내체육관으로 바쁘게 이동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오늘 피치 못해서 행사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 이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서 이 전남 동부 지역이 더 한층 도약하고 더 한층 발전하는

0: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드라마로 은혜 나누는 시간인데요. 한국교회 이야기,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사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게요. 함께하시겠습니다.
1: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4화 로사 할머니 조선의 작은 진료소 안마당 로사 할머니의 병이 악화되어 곧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진료소를 찾았다.
2: 이거요. 지난번에 보시고 예쁘다고 하셨던 봉숭아 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짜잔! 제 손이랑 똑같죠?
3: 아이, 너무 이쁘다. 하나, 고마워.
2: 이거 보면서 저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가셔도 저 잊으시면 안 돼요.
3: 그럼, 당연하지. 널 어떻게 있겠니? 매일 밤널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야.
2: 할머니.
3: 우리 애기, 왜 울어?
2: 치료 다 받고 꼭 돌아오셔야 돼요.
3: 그래.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해지거든. 다시 돌아올게. 너 조그만 손잡고 기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2: 이젠 제가 할머니 손 잡고 기도해 드릴게요.
3: 그래. 아, 우리 아가 손이 참 따뜻하네.
1: 그때 마당 바깥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4: 아, 안 된다니까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더더욱 안 돼요.
5: 그래도 선생님을 꼭 뵈야 한다는데.
4: 아, 뭐야? 아, 문둥이잖아. 아, 어서 가고. 여기 사람들 모인 자리예요.
6: 그저 잠깐, 잠깐이면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 얼굴만 뵙고 갈게요.
4: 아, 나 진짜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5: 잠깐만요. 이분 누군지 저 알아요.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4: 그럴 필요 없어요.
1: 소란스러움에 하은이의 도움을 받아 셔우드홀은 문 밖으로 나온다.
3: 누가 오신 거예요? 아, 손님이 오셨군요.
5: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3: 어떻게 하긴요. 당연히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제 친한 친구예요.
4: 아니, 선생님, 옮을 수도 있습니다.
3: 맞아요. 병과 두려움은 신기하게도 잘 옮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사랑이라는 더 센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4: 아이, 선생님!
1: 셔우드홀의 말에 간호사는 조심스레 한센병 환자의 손을 이끈다. 그는 천천히 걸어 셔우드홀이 앉은 의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6: 미국으로 가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인데 그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1: 셔우드홀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는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리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3: 이렇게 찾아와 준 걸로 충분히, 아니 넘치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나는 이제 이쯤에서 물러나야겠어. 봐봐, 이제 내 손보다 자네 손이 더 따뜻하잖아. 안 그래? 자네보다 나 먼저 데려가시려나 봐.
1: 하은이와 환자, 간호사 모두 침묵 속에서 눈시울을 붉힌다. 조선 사람들은 그녀를 로사 할머니라고 불렀다. 남성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이 금기였던 조선 여성들을 위해 여성 전용 병원을 만들었고 병원조차 찾기 힘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곁을 내주었던 사람, 바로 로제타 셔우드홀 여사였다.

0: 1850년대 세계 최초 여성 의과대학이 생겼다. 당시 여성 환자를 더 잘 이해한다는 논리로 여성 전문 병원이나 산부인과 등에서 일자리가 있었지만 주요 병원은 대부분 남성 의사만 채용하던 시기였다. 1889년 여성 의과대학을 졸업한 셔우드홀의 상황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1: 셔드 양, 교수님 추천서 멋지네요. 성적도 훌륭하고. 근데 여성 의사는 현재로선 채용 계획이 없어요. 오늘 면접을 본 건 교수님 추천이어서. 알죠? 저희 입장도 있잖아요.
2: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따로 진료실이 없어도 괜찮아요. 입원 병동을 돌아다녀도 좋으니까. 어린아이든 여인들 누구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없나요?
1: 미안합니다. 추후에 그런 자리가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 심각한 표정이네. 이번 면접도 떨어진 거야?
2: 내 실력이 부족하다면 이해하겠어. 단순히 여자라서 자리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
3: 여자라서 안 되는 게 그것뿐이겠어요.
2: 정작 의사가 되긴 했는데 불러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3: 안타깝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인데.
2: 그냥 확 병원을 직접 차려버릴까?
3: 오, 그래.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빠르겠다.
2: 그런데 막상 차려도 여자 의사를 사람들이 찾아오기나 하겠어.
3: 일단 나는 간다. 아프면 당연히 당신 병원에 가겠지.
2: 너니까 그렇게 말하지.
0: 윌리엄 홀은 셔우드 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윌리엄 홀은 인턴을 마치고 감리교 소속의 의료 선교사로 지원했고 조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2: 선교 준비는 잘 돼가?
3: 조선말 공부 중인데 이거 한번 봐봐.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 자, 한번 들어봐. 조선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한대. 식사하셨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2: 그게 인사야? 응. 밥 먹었는지 물어보는 게?
3: 신기하지? 처음엔 신기했는데 서로의 식사를 챙기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참 따뜻한 나라구나라고 느껴졌어.
2: 부럽다. 넌 졸업하자마자 바로 인턴하고 원했던 조선 의료 선교도 바로 임명됐잖아. 그런데 난 모든 길을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건 아닐까?
3: 못했다. 사실 오늘 만나면 제안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 편지 한번 읽어볼래?
0: 샤우드홀은 조선 의료선교사 스크랜턴이 보낸 편지를 읽는다.
2: 조선에서는 여성 환자는 진료조차 받기 힘듭니다. 남성 의사와 단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의사를 긴급히 요청합니다.
0: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간 셔우드홀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 조선에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2: 나도 조선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3: 내가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조선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된다. C-H-O-S-E-N
2: 조선?
3: 이걸 영어로 읽으면?
2: 조선, 선택받은.
3: 맞아! 신기하지? 조선이란 나라는 선택받음의 뜻을 가지고 있어.
2: 조선, 선택받은 나라.
3: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0: 가볍게 던진 윌리엄의 한마디가 셔우드의 마음을 강하게 울린다. 쿵 소리와 함께

0: 겨우두올은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부르심을 확신했다.
1: 나 갈래, 조선으로.
2: 정말? 그럼 우리 함께 조선으로 가는 거야? 허, 쥐야.
1: 너 내가 함께 가길 바라고 있었구나.
2: 아, 그럼 내가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
1: 그럼 그 많은 산부인과 자리도 없었던 게 네 기도 때문인 거야?
2: 그렇게 되는 건가? 아이, 그럼 결론은 다행이지. 내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니까. 그럼 지금 바로 말해도 되겠다. 하나님 뜻 앞에서 고백할게. 로제타 셔우드, 나랑 결혼해 줄래? 앞으로 너와 모든 길을 함께 걷고 싶어.
1: 고마워, 프로포즈 해줘서. 그런데 내가 조선에 안 간다고 했으면 프로포즈 안 하려고 했어?
2: 아니지, 그래도 난 하려고 했지. 그런데 너와 함께 갈 수 있어서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해.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4화 로사 할머니 출연 유춘희, 최웅, 임항권, 이은영,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극동방송 연합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끝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끝곡도 어린이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Amazing Grace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나라사랑축제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피치 못한 사정으로 현장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라디오로 또 유튜브로 중계를 해드립니다. 영상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창이 곧 열리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7시부터 나라사랑축제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많은 애청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문명선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그리고 광복 81주년을 맞이해 펼쳐지는 뜨거운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그 화려하고 감동적인 현장을 오늘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오늘과 내일 여수와 익산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호국과 충절, 사랑과 용서의 복음 정신이 살아 숨쉬는 해양 관광도시 여수에서 펼쳐지는 나라사랑축제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직접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하시더라도요, 라디오와 유튜브 극동방송 채널을 통해 함께하시면서 은혜롭고 감동적인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과 안무,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700여 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축제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 가득한 우리 어린이 합창단원들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성자들의 행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734번님,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3108번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송,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요, 유튜브 중계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21님 귀한 시간 함께하니 너무 은혜되네요. 기도하며 듣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들어주세요.

네, 2호 사오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오호라 축제로구나 얼씨구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나라 사랑 축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요, 현장에 가신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시죠. 가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위로 받으시며 또 은혜 충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4833번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2026 나라사랑축제를 현장에 가지 못해도 라디오와 유튜브로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도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이 방송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네, 너는 축복의 씨앗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575번님 유튜브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답장으로 갈 거예요. 네,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수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듣다 보면요, 정말 주님의 평화가 넘칩니다. 9850님, 여기는 원주입니다. 감동이에요. 미래가 보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4822번님, 부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과 또 진행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4901번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라사랑축제 영상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라사랑축제 실황 함께하시면서 또 청취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요, 추첨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또 곧 있으면 또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샵 1069번 열어놓습니다.

0: 네, 자 그럼 2026 나라사랑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여수 현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수 현장에 나가 있는 양현민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1: 네, 저는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여수 진남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수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신 성도님들과 여수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도해와 365개 섬을 품은 이곳 여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고스란히 서려있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이 남아있는 뜻깊은 도시인데요. 오는 9월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라는 뜻깊은 대형 국제행사가 예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13개 극동방송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펼치는 웅장하고 찬란한 찬양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의 무대 방송으로 함께하시며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0: 네,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대한민국 메들리로 힘차게 시작한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들의 힘찬 함성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고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외침이 이미 가득한 이곳 2026 나라사랑축제 Welcome to the 2026 FABC Korea Children's Choir Patriotic Concert here in 여수. 여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0: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곳이 바로 이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이 아닌가
1: 맞습니다.
0: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한가득 안고 오셨습니까? 정말이신가요? 자, 이곳의 현장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성과 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기대하는 만큼 크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 네.
0: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 네.
0: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모이신 여러분들 함성과

0: 네. 대단한 열기를
1: 대단하네요.
0: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0: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아주 특별한 해죠.
1: 맞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방송국에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70년이 흐른 지금 이곳 여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What a journey it has been. What began as a small radio station in Incheon 70 years ago now shares the gospel across the world.
0: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놀라우시죠? 마음껏 놀라셔도 됩니다.
1: 네.
0: 자, 우리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 여러분들 뜨겁게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Nearly 700 children from all 13 FEBC stations have gathered tonight. Together, they'll celebrate Korea and praise their love for God as one choir.
0: 네, 이제 그 첫 걸음을 떼봐야겠죠?
1: 네, 행복합니다.
0: 네,
1: 아주 즐겨지는데요.
0: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금수 강산, 우리나라 조선, 그 찬란했던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부채의 움직임과 아름다운 춤사위, 오색 한복이 어우러져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장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땅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창조주의 섭리와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감동의 무대입니다.

아름다운 혼례와 신명나는 풍물, 춤이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서와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조선시대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무대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치 장단의 조선 후기 신민요 도라지와 자진모리 장단의 전라도 지방 신민요 꽃타령을 엮어 흥겹고 경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너슬부채를 활용한 도라지춤의 유려한 춤사위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도 펼쳐질 텐데요. 현장의 모습,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국악 오나라 선율과 어우러져 궁중음식 퍼포먼스, 상무놀이, 그리고 왕과 왕비의 웅장한 행차로 이어지는 조선 궁궐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품격이 새롭게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곳 여수 전라 좌수영에서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그때 왕과 장수는 물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절망적인 전세 속에서도 조선 수군을 이끈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뛰어난 전략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켜냅니다. 그는 혁신적인 전투선 거북선을 앞세워 사천해전과 한산도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끝내 조선의 바다를 지켜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치열했던 사천해전, 한산도대첩, 명량해전의 순간들이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와 군무로 재현됩니다.

0: 네, 이 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정신, 기계가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1: 네, what a powerful reminder of the courage and sacrifice those who made, who gave up so much to defend our nation. It's a legacy we should never forget.
0: 선 씨,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전략을 수립한 곳이 바로 이곳 여수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일까요? 무슨 냄새 안 나세요?
1: 안 나는데요.
0: 코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라 사랑 냄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호국의 냄새.
1: 네. 네.
0: 2026 나라사랑축제, 호국과 충절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This is where Admiral Lee Sun-shin prepared his turtle ship and planned a strategy to defend our nation. That makes tonight even more special.
0: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아픔을 이겨낸 조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한번 조국을 잃는 시련을 맞게 되는데요.
1: 나라를 빼앗긴 시대, 그러나 그 어둠 속에도 결코 꺼지지 않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Moving on to our third theme,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A Cry for Freedom.
0: 세 번째 테마, 대한 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만나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동요 엄마야 누나야의 맑고 순수한 선율은 잃어버린 평화로운 고향과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떠올리게 합니다. 무대 위에는 빨래하는 아낙네와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의 정겨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던 시대의 불안과 공포가 그 평화로운 풍경과 대비되며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더욱 애틋하게

이어지는 합창 무궁화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꽃이 뿌리내리고 다시 꽃을 피워내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민족의 의지는 아름다운 합창과 안무를 통해 힘있게

일제강점기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연합무대입니다. 호남 지역의 학생들과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지에서 만세운동을 이끌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를 소망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은 독립을 향한 굳은 결의와 함께 힘차게 울려퍼

이번 무대는 여수의 최연소 독립운동가 주재년 열사, 남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윤형숙 열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며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0: 네, 힘찬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부터 광복의 기쁨까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함성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How incredible was that performance? We just witnessed our nation rise from a colonial rule to reclaim its freedom. 아까 아이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애국가를 부르는데 저도 당장이라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0: 네, 뛰쳐나가시려는 거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흔들렸던 태극기 해외 곳곳에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2016년 카네기홀에서 그리고 재작년 2024년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사절단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FEBC Children's Choir has performed at Carnegie Hall and the Kennedy Center. But what makes them truly special is their faith and their heart for praising God.
0: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나라 사랑 축제 이제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With grateful hearts, we celebrate God's faithfulness to our nation. Now let's bring part 1 to a close with the Hope and Joy Medley. 2026 나라사랑축제 1부의 끝곡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광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무대였습니다.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1부를 마무리하고 지휘자 중창단의 특별 공연으로 무대에 이어갑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6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광복의 기쁨을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부의 문을 여는 연합 오프닝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해양도시 여수의 매력을 담은 무대, 극동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힘찬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후원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푸른 바다와 365개의 섬, 무대 하나로 여수를 한번 다 둘러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네, what a wonderful way to open part 2. It really felt like we just took a tour of 여수. 또 마지막에는 이번 무대에는 굉장히 이 지역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했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0: 아이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객석을 바라봤는데 저쪽 줌에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 어깨춤을 이렇게 추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기 끝쪽에 있던 캐릭터였는데 이순신 어린이가 예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예
1: 정말 사랑스럽죠.
0: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1: 저는 꼭 또 한번 언급하고 싶은 캐릭터는 네. 양 사이드에 파란색 동글동글한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0: 잘 보셨습니다.
1: 네.
0: 방금 보셨던 그 파란 캐릭터가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공식 마스코트인 다섬이라고 합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9월 5일부터 두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데 권수 씨,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게 좀 감회가 새롭지 않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0: 아, 요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여러분. 그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두 사람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입니다. 우리 서현 씨가 대구 그 어린이 합창단
1: 그렇죠.
0: 일기
1: 대구 일기입니다.
0: 일기시고요. 네. 제가 창원 어린이 합창단 일기입니다. 예. 그 몇 년도 오시죠?
1: 저는 2011년도 개국공신.
0: 아,
1: 네,
0: 예.
1: 그때 조인했습니다.
0: 개국공신이라는 말을
1: 예, 예. 예.
0: 넣어주시네요. 예. 저는 1996년에
1: 아, 네.
0: 예,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위에서 찬양을 하던 우리 어린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무대 위에 사회자로 서서 우리 후배님들의 무대를 소개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회가 새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What makes tonight especially special for us is that we were both members of FEBC Children's Choir when we were young. 그리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10년 뒤쯤 네.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0: 아.
1: 그리고 극동방송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0: 그렇군요.
1: 네, 소망해봅니다.
0: 예, 제가 쓱 둘러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오셨어요.
1: 네.
0: 아, 그리고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 입단 문의는 아, 대표번호 023200114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예. 태화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 찬란한 오늘을 노래하는 무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절만 들어도 흥얼거리실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지 마십시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rom the ruins of war, Korea rose again and has come so far. Now let's celebrate the Korea of today with our fourth theme, the brilliant present of Korea.
0: 2026 나라사랑축제 네 번째 테마, 대한민국의 찬란한 오늘.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여수에서는 오는 9월 또 하나의 뜻깊은 대형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인데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펼쳐집니다. 오늘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뜨거운 열기가 오는 9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여수의 푸른 비전으로 이어지길 함께 응원합니다.

이번 무대는 사랑의 원자 탄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조명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은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대에서는 손양원 목사의 삶을 담은 영상과 어린이들의 연기,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사랑과 용서, 헌신의 여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정말 즐겁고도 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자, 이 무대 하나만으로도 호남성 여행을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자, 이렇게 흥겹게 달려온 여정의 마무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었죠.
1: It was such a moving performance. Pastor Yang Won-sun devoted his life here in Yeosu serving others. He didn't just speak about the love and forgiveness of God, but he lived them out. May we do the same with our lives.
0: 네,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우리의 멋진 신앙의 선배님이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목사님께서 주 사역지가 바로 이곳 여수였습니다. 화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는 2026 나라사랑축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무대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모두가 귀한 분이시지만 내빈을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동방송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전 국회의원이신 김회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극동방송 재단 이사이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전국 13개 지사 우리 극동방송의 운영위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지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빛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극동방송의 시작입니다. Even in one of the darkest times in our history, God was preparing a light of hope. That light would become FEBC Korea.
0: 절망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극동방송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In the midst of despair, God used airwaves to create life and hope. I believe FEBC's radio missionary reflects that his light still shines even in the most difficult times.
0: 전쟁 중에 피어난 꽃 극동방송 다섯 번째 테마 만나보겠습니다.

0: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극동방송의 설립 이야기가 뮤지컬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70년 전 극동방송의 시작, 그 역사적 순간을 되살립니다. 지금 극동방송 유튜브에서도 이 무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채플 간증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강태국 목사라고 합니다.
2: 강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1: 네.
2: 그곳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1: 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저 역시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2: 아, 제 아내 캐서린입니다.
3: 탐, 우리 이제 가야 하지 않을까요?
2: 아, 잠시만. 목사님.
1: 네.
2: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집회가 있는데 저희 부부와 함께 가시죠.
1: 제가 아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이십니까?
2: 맞습니다.
1: 아, 정말입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2: 그럼 제가 차로 오시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이동하시죠.
1: 네. 미스터 왓슨?
2: 응?
1: 아까 간증 중에 방송에 관계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실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 아, 저는 플로리다에서 상업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방송국이요?
2: 네.
1: 미스터 왓슨, 우리나라에는 아직 복음 방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방송을 시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제가 그지?
1: 어? 그치? 미스터 왓슨? 아니, 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0: 강 목사님. 우리 1년 만입니다.
1: 아, 네. 근데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0: 목사님. 엄청... 목사님이 1년 전 차 안에서 저한테 한국에 가서 복음 방송국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 아, 예, 그랬죠.
0: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수양회에서 울부짖으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꼭 한국으로 가서 복음 방송국을 세우겠다고요. 그 준비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방송사 다 팔고 팀 선교회에서 지금까지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저는

0: 지금 일본으로 가서 가족들을 두고 저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토마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꼭 만납시다.
0: 꼭 봅시다. 네, 가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일로 와. 으쌰! 가자.
1: 왓슨과 난 전에 알던 관계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만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타국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왓슨의 승용차로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국 땅에 하늘의 약속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HLKX 어둠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1957년 선교사들은 인천 하객동 방송국의 머릿돌에 이 말씀을 새기며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전파를 타고 국경을 넘어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빛이 됐고 이 한 문장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극동방송의 변함없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졌던 송신탑과 머릿돌의 모습을 재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 땅에 찾아온 방송 선교사들의 믿음과 헌신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멋진 무대를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립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동적인 무대에 함께 만나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극동방송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만나 뵙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또 극동방송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사용하시기에

0: 사용하길 원하시기에 이렇게 70년 동안 이어오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온 한 명의 선교사로 시작된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명.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1: For 70 years, the gospel has been shared through FEBC Korea. Now that mission continues with the next generation until all the world hears the good news.
0: 네,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명. 비단 우리 직원들만의 사명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극동방송은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한번 또 모시고 싶은데요, 우리 전 세계 극동방송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미국 FEBC 에드 캐년 사장님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Let's welcome Mr. Ed Cannon, the president and CEO of FEBC USA. Mr. Canno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night.
0: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ow,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는 다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지 못한 그곳 북한.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1: Our broadcasts and prayers continue to reach towards North Korea.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an FEBC station will stand there as well and Korea will be united through the gospel. Now, let's welcome our final theme.
0: 외쳐라 통일 대한민국.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 화면에 한 역사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로 서울과 인천을 잇던 경인선. 이 선로가 여수와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평양과 개성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길 소망하며 오랜 세월 멈춰섰던 통일열차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고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의 시그니처 무대, 전국에서 선발된 어린이 합창단 치어리딩 퍼포먼스와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힘찬 합창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평화, 통일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역동적인 치어리딩과 가슴 벅찬 희망의 찬가,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도 통일열차의 마음을 싣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후원해 주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여수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아쉬워하긴 이릅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이 뜨거운 감동은 내일 저녁 익산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The celebration continues tomorrow evening in 익산.
0: 더불어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기쁨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온종일 열리는 축제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든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신 세광교회 박종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끝으로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앵콜 무대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tonight and may God bless you all.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 축제,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서현,
0: 이건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무대, 2026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적인 무대를 이곳 여수 진남체육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서울 연주소 나와주세요.
1: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여수 현장 생중계로 함께하셨습니다. 맑고 밝은 어린이 합창단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 정말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하신 분들은 다채롭고 화려한 퍼포먼스와 웅장한 무대에 감탄하셨을 텐데요.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의 청취와 시청 소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소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269번님, 나라사랑축제 유튜브로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보면서 광복의 그날에 서 있는 것처럼 감격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피로 지켜낸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8933번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합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어린이 합창단이네요. 어른들 예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도리어 더 뛰어넘는 복음을 담은 나라사랑축제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며 준비했을지 어린이 합창단 또 선생님들 안무 무대 음향 많으시겠죠? 감도 안 올 정도입니다. 복음을 담은 진정한 아티스트들 응원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나라사랑 생중계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여수에서 진행된 2026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고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 지금까지 편성 책임 이인성, 현장 아나운서 양현민, 기술 이범용, 김승현, 이경주,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의 저는 무명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극동방송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천하 만사는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때도 있고 또 최고의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때를 나의 삶에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찬양 듣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때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클레이의 찬송 그리고 신현아가 찬양하는 누구 때문에 함께 듣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곳곳에서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가 오늘도 열려 있고요. 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진아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찬양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고의 때임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믿으신 좀 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최고의 때로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내일 다시 만나 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0: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성결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가정교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9명의 자녀를 두었던 수산나는 경건과 기도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지요. 특히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정교육을 달리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절제를 가르쳤고 말을 시작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5살이 되면 창세기 읽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철저하게 익히겠다고 하는데요. 수산나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희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늘 실천하는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육체의 여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말씀입니다. 시편을 쓴 사람은 자기 몸도 마음도 약해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친 고백 끝에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밤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 반석 앞에 그대로 나아가길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린과 케인이 함께한 Holy Forever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거룩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라는 말에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 감히 견줄 수 없는 크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높고 거룩하셔서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멀리 계셔야 마땅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낮아지심의 사랑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당신의 날에,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마커스 월십의 오직 예수뿐이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Gateway Worship의 The More I Seek You, 그리고 Essential Worship과 Brandon Lake가 함께한 House of Miracles, 그리고 Evier, Jessica Hite가 함께한 Heart of Worship, 그리고 I Love You, Lor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잘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삽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너머에 누가 계신가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이 자기 힘이 다 빠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석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옹기장의 오래전, 소박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 방송에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그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날인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그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참 감사한 날인데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절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절제된 희생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도 한 걸음 에레지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희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했던 스마 스페셜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81주년 광복절 전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선곡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찬양과 찬송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째 시간 절제.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받기 원하시는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그 은혜와 해방,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절제란 지식과 덕을 통하여 인내를 쌓고요. 그 인내를 통하여 경건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 속에서는 항상 부족한 게 절제입니다.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요, 각 가지와 열매마다 풍성함으로 기대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아홉 번째 열매, 절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삶 속에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생각하는 뭐 SNS를 절제하자, 뭐 먹는 거 다이어트할

때 음식을 절제하자 말하지만 이게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절제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삶에서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열매는 맺었고 또 어떤 열매는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주변 분들에게도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광복절 휴일인데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자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또 평안히 잘 보내시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 대체 휴일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잔치를 즐길 때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해야 했지만 그들이 죽은 후 둘의 형편이 달라졌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과 세상의 주인공의 결말이라 할 수 있겠죠.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인생에 참된 주인공은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리튼 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로달비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세라 할트 피어슨스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예스 CC 와이넌스의 Come Fill My Heart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영원의 그래도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추르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여서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들려드릴게요.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수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어떤 물질에 취해 있다 보니까 또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또 쾌락들이 하나님을 멀게 만들죠. 그렇게 방황이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성경 안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더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뿐이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전해드렸는데요. 내가 방황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도 주님을 찾을 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를 언제나 보듬어 주시고 때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이끄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주님 품으로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이 한반도와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탈북민 교회들 전국의 교회들을 두 군데씩 또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 갖고 있죠.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또 남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도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등 보내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의 감동과 청취 소감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 탈북민교회 먼저 첫 번째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할 교회는요. 이름이 참 예쁩니다.
0: 네.
1: 새 희망 나룻교회. 네, 서울 양천구에 세워진 새 희망 나룻교회입니다.
0: 예.
1: 교회의 의미가 좀 특별한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과 북한에 전하겠다라는 의미에서
0: 예.
1: 교회 이름을 새 희망 나룻교회로 정했습니다.
0: 예.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또 탈북민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마요한 목사님이신데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2대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하고 한 차례 북송이 되었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저를 한국까지 보내주시면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소원한 것이 지금의 목회자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야, 우리 새 희망 나루교회에 세워진 목적과 하시는 사역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마 목사님 사역을 보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늘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 위에 성도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매일 큐티 그리고 매일 성경 통독 그리고 매일 성경 필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희망 나룻교회는 특별히 나중에 북한 땅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북한 땅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0: 예.
1: NGO 단체에서 나중에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북한의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과 연합하고 있는데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새희망 나룻교회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0: 네.
1: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매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새희망 나룻교회가 사역을 한 지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2011년에 그렇죠. 교회가 개척이 돼서
0: 예.
1: 이제 벌써 횟수로 15년 차가 되죠.
0: 네. 참 이제는 중견교회로
1: 네.
0: 열심히 사역을 해나가시면서도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네.
0: 어떤 이야기 하셨을까요?
1: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 개척을 하고 탈북민교회를 목회하고

0: 할때 도움이 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목회적인 여러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부서 사역자로 오랫동안 있는 것과 개척해서 개척 목회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마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10년 넘게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의 모양을 가정교회의 형태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과 체계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존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이제 사역의 체제를 바꿔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함께
1: 그렇죠.
0: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 나갈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느 탈북민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주일학교를 같이 세워 나갈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새희망나르교회에 사역을 위해 함께 헌신할 사람들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 나누고 이제 잠시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건가? 이런 감동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새희망나르교회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네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 2025년에는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인 목장들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목장 리더들이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모든 성도가 봄 학기와 가을 학기에 개강하는 생명의 삶 교육 과정을 수강하여 바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건강한 목장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2025년에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성경 필사, 그리고 해외 아울리치와 수련회 등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 복음의 사명자로 준비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들으신 기도 제목 함께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 첫 번째 교회로 새희망 나르교회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목사님 찬송 한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요한 목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송이지요?
0: 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교회는 생명창대교회네요.

0: 접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중국에서 상당 기간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특별하게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섬겼는데요.
1: 네.
0: 그 교회 한국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실 때 중국어 통역하는 일을 섬겼다고 합니다.
1: 예.
0: 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우리 주은진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또 신학 공부하신 후에 이제 세운 교회일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세워진 목적을 또 간단하게 나눠주실까요?
0: 주은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일반 남한교회를 섬기면서 전도하는 데 열심히 특심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전도도 사명이고 달란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노력해도 잘안 되는데 이 목사님은 거의 매달 한 명을 교회에 데리고 나갈 정도로
1: 예.
0: 전도의 달란트를 받으신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그러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교회가 됐습니다.
1: 와.
0: 지금 탈북민 교회들 중에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저희 교회도 사실은 2011년에 저희 가정에 모여서 시작을
1: 오,
0: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는 뭔가 모르게 좀 따뜻함들이 있습니다. 이제
1: 네.
0: 가정이 주는 그런
1: 그렇죠.
0: 은혜와 따뜻함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주은진 목사님 생명창대 교회 안에도 그런 따뜻함들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1: 예. 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이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오래 계셨으면 관련된 사역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0: 그렇죠.
1: 네.
0: 지금도 중국에 우리 탈북 여성들이 정말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1: 그쵸.
0: 뭐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 예.
0: 사실은 그 역사가 20년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숫자도 최소한 엄마 숫자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예.
0: 그래서 생명창대교회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그 자녀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사역자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탈북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팔을 벌리고 또 끌어안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생명창대교회는 참 중요한 사역들 펼치고 계신데, 사역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어떤 걸또 꼽으셨을까요?
0: 우리 생명창대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상가 예배당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상가 예배당이 높은 건물들 사이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사실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노후된 상가에 대부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1: 춥고,
0: 춥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생명창대교회도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서 최근 들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게, 그래도 바닥에 가스 난방을 조금 넣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아무래도 뭐 냉방이야 선풍기라도 틀면 되지만
0: 예.
1: 난방은 겨울에 너무나 추우실 것
0: 맞습니다.
1: 같은데, 예, 난방 시설을 바닥에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연결과 길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우리 생명창대교회 주목자님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0: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생명창대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1: 아멘.
0: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케어할 선생님과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1: 아멘.
0: 주십시오.
1: 자,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는 두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새희망 나루교회,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생명창대교회였는데요. 두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사역들, 두 교회들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16년 동안 이끈 강경파 호세인 레자이를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순찰과 군사활동을 강화하자 미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며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아세안 사무총장이 한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 생산과 공급망 확대를 제안하며 전력망과 소형 모듈 원자로 인공지능 등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시설을 집중 공격해 전체 창고 공간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등 러시아의 경제 물류망으로 전쟁의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롯데마트가 로봇 최대 1,000대가 하루 3만 3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물류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금치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52% 오르는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일부 농촌에서 식량난에 시달리는 농장원들이 가을에 두 배로 갚아야 하는 식량 빚을 감당하지 못해 호박을 빌려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80주년을 맞아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생계와 가사, 각종 국가 동원까지 떠하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캐비어와 금박을 얹은 14만 원짜리 핫도그가 스포츠 경기장에서 매진되는 등 평범한 음식을 고급화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최고 국가안보수장 자리에 혁명수비대를 오랫동안 이끈 대표적 강경파를 임명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측은 모세인 레자이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을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2살인 레자이는 1981년부터 97년까지 16년 동안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내며 혁명수비대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1994년 아르헨티나 유대인 센터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돼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올랐고 2020년에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의 주요 안보 정책을 다루는 핵심 기구인 만큼 이번 인사가 향후 이란의 대미 정책과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이란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혁명수비대와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며 동맹인 필리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자연보호구역을 내세워 필리핀 어부들의 전통적인 어장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며 환경과 법률을 구실로 주변국을 압박해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스카버러 암초 주변을 해경 등이 상시 순찰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해경이 이 일대에서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며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까우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국과 아세안이 생산과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까우 사무총장은 제59회 아세안 데이를 맞아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넘어 한국이 아세안에서 만드는 제품을 늘려갈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 생산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을 꼽았는데요. 아세안의 에너지 수요는 2045년까지 현재의 2.6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이 아세안 전력망 사업에 투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아세안은 특정 국가를 선택하기보다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개방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전쟁의 충격이 러시아의 주요 유통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공격으로 러시아 전역의 와일드베리스 시설 최소 23곳이 피해를 입었고 전체 창고 공간의 약 3분의 1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에 탄 상품 가치는 최대 59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직원 9명도 숨졌는데요. 고려인 출신 타티아나 김이 2004년에 창업한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소매 판매의 약 8.5%를 차지하고 전국에 9만 5천여 개의 상품 수령 지점을 운영하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물류시설이 항법 장비와 드론 부품 등 러시아 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와일드베리스 측은 민간 기반시설과 일반 시민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망을 흔드는 동시에 러시아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롯데마트가 최대 1,000대의 로봇이 상품 운반과 포장을 담당하는 대형 자동화 물류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약 2천억 원을 투자한 부산 제타 스마트센터는 연면적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영국 물류 자동화 기업 오카도의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무인 운반 로봇이 해당 상품이 담긴 재고 박스를 로봇팔 앞으로 옮기고 로봇팔이 필요한 상품을 골라 배송 박스에 담는 방식입니다. 최대 1,000대의 로봇을 가동하면 하루 3만 3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완전 가동 시 연간 약 9,600억 원어치의 주문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쿠팡과 컬리가 앞서 있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6곳에 총 9,500억 원을 투자해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같은 기술을 도입한 미국 유통업체 크로거가 수익성 문제로 일부 센터 운영을 중단한 사례도 있지만
롯데마트는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와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가 물류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시금치 소매 가격은 100g에 19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2.3% 올라 2.5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는 54.8%, 애호박은 46.6%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작물 생육이 부진해지고 출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바닷물 온도까지 오르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해 갈치 평균 낙찰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 고등어는 47.3%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시장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8월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양강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 식량이 떨어진 농장원들이 이웃에게 호박을 빌려 죽을 쏘아 먹으며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권 군의 한 지역에서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어려우며 일부 가정은 하루 세 끼를 모두 호박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장원들은 전년도 가을에 분배받은 식량이 이듬해 2, 3월이면 바닥나는 경우가 많아 봄이면 가을 수확 뒤 갚기로 하고 식량을 빌리는 이른바 가을 내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봄에 쌀 1kg을 빌리면 가을에 2배인 2kg을 현물로 갚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빌린 쌀을 갚고 나면 남는 분배 몫이 줄어 다시 이듬해 봄 식량을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빚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해 쌀이나 감자를 추가로 빌리는 것조차 주저하고 상대적으로 갚을 부담이 작은 호박을 빌려 죽을 만들어 먹으며 버티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남녀 평등권 법령 공포 80주년을 맞아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진시에서 여성 동맹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은덕으로 모든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노동신문도 1946년 제정된 남녀평등권 법령을 조명하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있다고 선전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배급과 직장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장마당 장사와 부업에 나서 실질적인 가계를 책임져 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가사와 자녀 양육뿐 아니라 인민반과 여맹을 통한 각종 동원과 과제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생계 부담이 더 커졌고 일부 여성들은 사회적 동원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스원 보도인데요. 미국에서 값싼 간식의 상징이던 핫도그에 캐비어와 금박 등 고급 식초류를 더한 상품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애미 오픈 테니스 대회와 포뮬러1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는 호주산 와규 소시지에 크렘 프레쇼와 마스카르포네, 오세트라 캐비어 30g과 24K 식용 금박을 얹은 핫도그가 $100, 하나로 약 14만 2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일반 핫도그와 비교하면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두 대회에서 모두 매진이 됐는데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캐비어를 올린 미니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고 콜로라도주의 야구장에서는 길이 약 58cm의 초대형 핫도그가 등장하는 등 미국 곳곳에서 기존 핫도그에 고급 식재료나 독특한 크기를 결합한 상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고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평범한 핫도그도 고가의 경험 상품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

8월 1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수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 가득 지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20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강릉 24도로 시작됩니다.

0: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3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도도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와 전주 24도, 광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전주 33도, 광주 32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와 제주도도 대체로 하늘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구와 제주 26도, 부산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4도, 대구 33도, 부산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개성 22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평양 30도, 신의주와 개성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가득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청진 2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모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4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거 저희가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주님을 알게 돼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오시길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또 저 북녘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 북녘의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또 노동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거나 탈북에 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신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특별히 또 토요일은, 다가오는 토요일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은 남한과 북한이 또 함께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요. 다시는 이런 억압에 있지 않도록, 또 북녘의 영혼들도 지금 저 독재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의미 있게 기도함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예수 안에 소망이.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매주 이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0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0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기나긴 밤 가운데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찾아온 울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아침이 있다고 말이죠. 낙심치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침의 새 선물을 기대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탄식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새벽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첫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첫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했고요.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30편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칭송하오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들어올려 나의 적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였더니 당신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셨으며 나를 무덤에 내려보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하심을 기리며 찬송하라. 그의 분노는 잠시 동안이나 그의 은혜는 평생이라. 울며 밤을 지새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내가 평안할 때 말하기를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든든하게 세우셨다가 당신이 얼굴을 감추시자 내가 당황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며 내 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거기서 무슨 리득이 있습니까? 진토가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진실을 전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이가 되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당신께서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 입히셨으니 이는 내 영혼이 잠잠하지 않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편 30편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일하시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배옷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으로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텐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후에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연주 찬송 함께하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영감으로 기록한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재물복, 건강복,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친구의 복, 좋은 교회 만나는 복,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 복 중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장 구원 모르는 이 방송 듣는 사람도 가장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시편 21편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원을 완성하셔서 달려난 사람들에게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다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죠. 석가모니 성인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덟 가지 도리는 가르쳐 주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못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만 믿고 죄를 회개하면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로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신다. 뭐로? 믿음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그 위에 머무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택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에 이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의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그 사랑을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찬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 선곡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함께 고향 땅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길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한북도에선 김두보라입니다. 어둠이 세계에서 방황하며 살던 저에게 잔빛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가나안 땅 기한성에 들어갈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말도 위로받지 못했던 내가 찬송과 나 가나안 땅 기한성에 이 찬송으로 은혜를 받아 신청합니다. 저 생명신의 과에서 길이길이 살겠다는 마음들이 합쳐져 저 북한 땅에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주님의 생명신의가의 줄기가 한라부터 백두까지 북한 땅 가운데도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경도에서 온 김드보라 자매의 선곡 나 가나안 땅 귀한성에 함께 찬양합니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기 등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도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북한에서 온 드보라 자매의 선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온 김드보라 자매의 선곡이었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여 지난밤 내 꿈의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드보라 자매와 함께 찬양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이 가사의 한줄한 줄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그길 위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말씀만을 붙들으며 오늘도 생명 시냇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서 믿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신하며 굳건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의 문을 복음의 메아리 2부의 문을 열어볼까요? 첫 찬송 함께 하면서 2부 순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녘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은혜의 여정을 북한이 고향인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승리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김보빈 집사님의 은혜의 여정 바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다섯 딸과 한 아들 가운데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집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있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힘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먹는 것조차 넉넉하지 않는 날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겨울이면 추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0: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언니는 가난의 병이라 불리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희 집 형편으로는 약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어머니와 언니를 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저도 계절마다 나는 곡식을 팔아 약을 마련하고 병원으로 가져다 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우리 어머니가 꼭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어머니는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6 자녀를 두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난 뒤 집안은 말할 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자리도 비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 있었지만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학교를 마치지도 못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가족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힘겨운 형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양파를 사서 청진에서 내다 팔고 남는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식량을 마련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언니에게 약을 사다 드리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가족이 굶지 않고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고 가족의 아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언니마저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고 꽃다운 청춘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아빠와 두 동생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살기 위해 장사를 하다가 친구의 숙모를 만났고 하루는 중국 가서 돈 버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만 벌고 오기로 하고 2003년 2월 19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 훗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 고난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넌 김보빈 집사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함께 하셨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선 그 걸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여정을 이어서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김보빈 집사님의 은혜의 여정, 북한이 고향인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언제고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흥황하여서 인간의 모든 나라를 다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고 있을 때 나무이다 왕국을 586년에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 난공불락을 여겼던 바벨론 제국도 기원전 539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메대 파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남아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바벨론의 제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 때 이르러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고 또 무능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저 예루살렘 성에서 뺏어온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의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저들은 흥청망청 술에 만취해 있다가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군의 고브리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서 그 자리에서 벨사살 왕과 함께 거기는 모든 귀족들이 다 적군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왕을 받들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는데도 끊임없이 존경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 사람들은 어둠에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왔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줄 때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도 그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역이용해서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께 보고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역시 과인들이 충성되구나 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인 것을 도장을 찍을 때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한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상에 처한다고 하는 그 왕의 금령을 보고 나서도 그런 창문을 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죽음을 눈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그날 밤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오락을 끊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0: 이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께 대답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밤새 다니엘은 그 따뜻한 사자 카페에서 잠을 잘 자고 머리털 하나 다시 하는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을 잡아놓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사자들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물어뜯어 그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악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한 명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감동을 붙들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재기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저녁까지는 함경도 곳곳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평양과 서울,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 강릉,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춘천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4도, 서울과 대전이 33도, 평양과 목포, 포항이 32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부산, 여수, 제주가 31도, 신의주가 29도, 강릉이 28도, 함흥과 해산이 27도, 강계가 26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음반가운데 찬송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 언제나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승리의 하루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창 막바지 더위에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도 시간을 보내시느라 우리 젊은 부모님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더욱 큰 감사입니다. 오늘도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과 먼저 예배드리십시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14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배하며 찬양 먼저 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이제 결론이 되는 이제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이제 특별히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종말에 있는 잔치, 큰 잔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 살펴봤는데요. 이 종말에 있는 큰 잔치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박했던 거대한 제국의 세력, 온 열방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고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꼭 마지막 때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지나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예고하는 또 묵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종말의 열방의 심판을 이제 가리키는 동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력들, 곡과 마곡에 해당되는 이제 바벨론이나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 연합했던 나라들을 가리키는, 그들의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살아계심이 여러 민족 가운데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결국엔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제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이죠. 구원의 소식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주의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산 제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의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사실 종말적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궁극적인 예배를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영광은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 내게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할 것이다. 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 저렇게 강력한 나라, 난공불락의 나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소식,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오늘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한 나라가 무너지는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죄로 인하여 멸망에 빠뜨렸던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의 결론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더 큰 구원을 지향을 하며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려서 사로잡혀 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구나. 돌이키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소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다 넘겨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이제 과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로 두면서 그들의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과 죄악의 대가를 치를 기간이 끝나고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고 하죠. 자,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헌신이 그의 이름을 걸고 언약하신 그 백성을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히고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고 기꺼이 버리고 내가 죄로 집착했던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향해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고난과 어려움, 죄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안히 하시고 주변의 대적을 물리치실 때에 이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범죄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슬퍼하시고 그분이 괴로워하시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자, 이거 보면은 한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이제 민족적인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범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는 나라를 위한 기도도 같이 있어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킬 때 28절 중반에 한 사람도
이방의

남기지 않겠다 그러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알리라라는 건 이게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줄 알았는데, 버리실 줄 알았는데, 영영히 버리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방 가운데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 걸 보며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험이 확신을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단순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29절입니다. 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회개하여 돌아와서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요엘 2장 28절을 통해 예언하시고 결국은 이게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쏟은 이제 역사가 신약의 오순절로 성취가 되고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구속사적으로 뭐라 그러냐?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하는 이제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나아갔던 것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가 더 예민하게 점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각자에게 쏟아서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역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이게 이제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이 맺으실 새 언약의 이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도 우리 36장을 우리가 한번 강해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36장 26절에 26절, 27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역사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이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졌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애음을 향하여 전심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혹여나 그 관계가 왠지 무겁고 막혀 있는 것 같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장막이 거두어질 때 이전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의 하나님의 위엄과 존재를 더욱 밝히 알아 확인하고 경배하는 계기가 될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절로 나오는 아침이에요. 묵상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는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듬뿍 임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8월 14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복절의 은혜, 광복절의 예배를 감사로 드리시고요. 우린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에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요, 신뢰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 살피시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보편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골인점을 놓친 마라톤 선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선수 도란도 피에트리는 결승점을 1600m 남겨놓고 선두 주자를 추월했습니다. 그의 우승은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그가 경기장 안으로 달려 들어오자 스탠드를 꽉 메우고 있던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머리와 팔다리를 흔들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트랙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다가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노를 외쳤습니다. 그는 관중들의 외침에 정신이 들었던지 방향을 바꾸어 결승점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승점을 불과 100m 앞두고 허물어지듯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관중들의 함성도 더 이상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본부석에서는 급히 의사를 대기시켰습니다. 안타깝게 지켜보던 심판들이 달려나가 그를 부축하여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 규칙에 의해 실격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런던 올림픽에서 가장 불운했던 선수로 유명해졌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자기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실격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0: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로 상징되는 자타가 인정하는 종교적 헌신과 열정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혈통과 가족 신앙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아들답게 사는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Nobody knows the trouble I was in.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이를 통해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 늘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는 정말 중요하지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요 힘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았고 바울의 기도는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었고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내리고 멈추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흰 베스퍼스 합창단입니다.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0: 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였던 '베터 댄 굿'이라는 책에는 열정도 연료를 공급해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 책에 나온 열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가진 것을 투자하라.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하듯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 재능과 같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고 탐구하고 나누라. 좋은 스승을 만나 관심 분야를 배우고 스스로 연구한 다음에 깨달은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타인과 나눌 때 수치 서로를 달궈주듯이 열정이 유지됩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라. 집에서 혼자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보다 경기장에서 함께 볼 때 더 열정적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열정을 유지시켜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넷째, 다음을 계속해서 상상하라. 꿈을 이루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 그것을 이룬 상태를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굴러가듯이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열정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연료를 불어넣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2사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주께 기도드리리 소프라노 김경희 씨, 바리톤 전기용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정,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복음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성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의 택한 백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한 백성, 그 주의 백성의 이 공동체의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딜까? 바로 우리 성도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가정에, 그 교회 공동체에 바로 지켜야 될 그런 여러 수칙들을 바로 계명이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지난 7월 달에 우리 여름 성리학교 수련을 앞두고 우리 교육부 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이 8월 한 달은 성도들이 이제 여름 휴가 또 방학을 해서 또 떠나기도 할 텐데, 그래서 단순히 이 8월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방학을 하고 휴가를 떠나는 그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쉬는 달이 아니라 바로 쉼과 휴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재충전하여서 바로 사역을 준비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일부터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고 수련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 공동체의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월부터는 다시 구역 모임이 시작합니다. 우리 상반기 얼마나 우리 구역 모임이 새로 개편해가지고 모임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역 모임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반기 아무리 좋은 그런 방안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요 때로는 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그 모임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8월이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의 방학과 이 휴가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방학을 하고 휴가를 맞이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휴가를 가서도 휴가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한순간에 또한 잠시 잠깐 동안에 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여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무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일탈하지 않도록, 작은 틈조차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마귀는요 그 한 번에 느슨해진 마음과 그 생각의 틈을 결코 놓치지 않고 그 잠시 동안 무장해제가 된 그 틈을 공격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몸을 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가족들이 혹 여행을 가거나 혹은 이 방학이나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휴가를 왔을 때 저는 그때가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우리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우리가 가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녀들에 대한 우리 부모의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 얼마나 정성껏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정말 가족 간에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녀들의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 보여주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그 믿음의 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휴가를 맞이해서 정말 다른 곳에 갔을 때에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함께 따라 부르고 함께 간절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손뼉 치면서 손을 떨고 기도하는 것, 왜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역시 부모의 모범과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신앙을 전수하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사실, 현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의 모범과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는 부모로서 또한 영적인 스승으로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가정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디모데의 가정, 디모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디모데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견고한 믿음의 어머니, 외할머니, 그런 가정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말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신앙으로 인하여서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소유한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정말 디모데에게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그 가정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바로 어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랐던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현실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바로 디모데에게도 계속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또한 모범을 보이고 살면서 그렇게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훈련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친정어머니 로이스로부터 바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 로이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 것이죠. 환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처럼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확신입니다. 제가 확신이라는 말과 확고하다는 말을 쓸 때는요 콘크리트 치는 것, 우리 집을 지을 때에 가장 기초공사를 하고 하는 뒤에 바로 콘크리트를 칩니다. 몇 층의 집을 지으려면 이 기초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을 얼마나 크기에 몇 개의 철근을 넣을 때에 이 기초공사를 몇 층의 높이에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 바로 콘크리트를 우리 공굴리 친다 그러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집을 정상적으로 바로 튼튼하게 지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아멘이십니까?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인 저를 믿을 때에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자랄 때에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자라갈수록 점점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자녀들에게 바로 삶을 통해서 바로 몸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 역시 그 부모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또한 귀로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의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어릴 때, 즉 우리 중고등부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일생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에 그때 이화학당에 다니던 꿈 많은 여고생이었던 17살의 유관순 열사처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 두 사람은요, 나이가 같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바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17살 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된 학생 이 다니엘, 유관순 열사 다니엘 경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변화든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요, 제가 앞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바로 일제강점기 때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히려 참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였던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 고신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신앙의 정통, 신앙의 순결, 우리 고신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선배들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결코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또 다른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변함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부모, 바로 그러할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가정 역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보금자리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째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그 가정에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외할머니, 바로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 디모데의 가정에 바로 믿음의 바통 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믿음의 바통 터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있고 하계올림픽이 있는데 하계올림픽에 여러 운동 종목 가운데에 꽃이 무엇일까요? 많은 운동 종목이 있지만 저는요, 400m 릴레이 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100m는 정말 막

하지만 10초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400m 릴레이 개조라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400m 릴레이는요, 남녀 모두 미국이 세계 최고 기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우승의 영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00m 개주 예선에서 이 미국 팀이 남자와 여자 팀 모두 다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그 바통을 다음 선수에게 성공적으로 잘 전달하지 못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m 릴레이 선수들은요, 정말 빨리 달리는 연습도 하지만 이 바통을 전달하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이처럼 올림픽에서 또 아니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이 바통을 잘못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는 일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연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성공적으로 전수하도록 우리 부모에게,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 기록하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선포하셨잖아요. 바로 우리 부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과 함께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성공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언제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 모든 환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모든 조건이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라도,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부모의, 가정에서 부모의 실천과 그리고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해서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요, 때로는 기도하는 모습, 때로는 말씀을 읽는 모습, 그런 몸을 보여주지만 정말로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때로는요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바로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이처럼 디모데의 믿음이 사도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사도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보고 싶고 또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도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또한 사도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눈물도 많이 흘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훈련을 하였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그 어머니 유니게가 그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훈련받은 대로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어린 디모데 역시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그리고 견고한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바울이요, 디모데를 인정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너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네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디모데는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하거나 또한 보이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항상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어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취하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이미 디모데의 중심, 이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또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의 이 믿음은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가능하였던 이유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전 여전 그리고 모전 자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바로 성경에서요, 신앙이 어머니를 통해서 대대로 전수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이 디모데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같이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모습, 뭐 우리 가정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의 모습은 저는 어쩌면 마치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의 이 말씀은요, 마치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였던 것, 체험하였던 사람들, 즉 다음 세대의 이 부모들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예고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짓기 직전에 그 말씀을 했는데, 근데 여호수아 딱 죽고 난 뒤에 그 세대의 사람들, 바로 여호수아와 장로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기적을 행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본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우상들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빠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생활과 또한 동시에 신앙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우리 부모와 함께 교회를 잘 다녔고 그때는 참 신앙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시간이 흐르고 장성한 지금 우리 부모의 곁을 떠난 지금은요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신앙보다 세상에서 앞서고 신앙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이 환경에서 네가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학업을 더 우선적으로 하였기 때문은 아닐는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신앙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았기 때문은 아닐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리고 삶을 통하여 고스란히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8월 방학 기간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휴가나 아니면 이처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모일 수 있으니 바로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요 잔소리가 아니라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해봤지만 잔소리요 우리 자녀들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그 사이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므로요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휴가를 맞이해서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가정에 왔을 때에 변함없는 부모의 사랑 보여주시고 동시에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의 몸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로 근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자라났던 그런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고 있잖아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요. 또한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부모 세대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어떤 간증을 하면 우리 자녀들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감동적이라고.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부모님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또 라떼 이야기하네. 또 라떼 이야기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란 세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요, 신앙은요, 결코 챗GPT나 제미나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몸을 보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때로는 근면을 하고 때로는 훈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을요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고 성경 안에서만 경험하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깨닫고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 역시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랐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더 늦기 전에 어쩌면 이런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우리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0: 그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부모의 그 신앙을 본받고 자라나고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우리 복음자리, 우리 복된 우리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베토벤 제9번 교향곡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에 들어가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다시 결합시키고 주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형제여, 별이 빛나는 하늘 저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반드시 계실 것이다. 온 세계여, 창조주가 느껴지는가? 별이 빛나는 하늘 저편에서 하늘 아버지를 찾으라. 베토벤은 늘 이 음악이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중재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베토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창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소리를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던 그의 교향곡들처럼 오늘 극동방송에서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특별히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연합회 찬양하는 2026 나라사랑 축제 첫 번째 집회 어제 전남 동부지역 여수에서 정말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한 상황에서 정말 은혜롭게 연주가 됐고요. 또 오늘 그 두 번째 집회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시를 향한 축복의 선포와 함께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또 예상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또 많은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 나라사랑 축제 오늘 저녁에 꼭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 지역에 계신 분들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메들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베토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가까이 가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빛을 인류 위에 부어줄 수 있는 이상으로 아름다운 행위는 없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토벤의 명언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 민족이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나라사랑축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귀한 무대가 오늘 저녁 펼쳐질 텐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축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들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은혜는 함께하는 이들의 심령 속으로 정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 온 땅에 가득 차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 그런 저녁을 또 오늘 이 하루 기대해 봅니다. 극동방송 가족들,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전국에 한 천여 명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전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 순수한 찬양의 향연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프신 분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으로 이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오늘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사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지금 우리 1초라도 화살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유하실 수 있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혹시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 광복절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우리 한 곡도 나누면 좋겠어요. 함께 할까요?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금요일 아침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찬양들 더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문자로도 참여하시고 또 오프닝 말씀 신청하시면서 힘내세요라고 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어합 자모님들도 문자로 함께 하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또 섬김의 열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고요. 참 우리 귀한 천사들, 우리 찬양 선교사들, 우리 어린이 합창단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 더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나라사랑 축제 특별히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듣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들었던 찬양이 예수 나를 오라하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극동 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 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이오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8월 14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나라사랑 축제, 오늘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저녁 7시 30분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힘있게 주님께 찬양할 텐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특별히 우리 합창단원들이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또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이 감동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의 축제, 그리고 도시가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거하니 기쁨이 충

0: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소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올해로 광복 8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고 그 희생 위에서 우리는 오늘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앞두고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전에는 자유라고 하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것. 어느 쪽이 정말 자유로운 삶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어렵고 순종과 절제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옭아매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넘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내 삶도 또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 자유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힘찬 라디오 출발합니다.

아이빅밴드의 힘찬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메들리 곡이었어요. 내일이면 광복 81주년을 맞습니다. 네, 81주년 광복절이죠. 8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이 자유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말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실은 익숙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했던 이 하루가 지금 우리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된 거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또잘 지켜나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앞두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다 해결해야 하나요? 하면서 혼자 끙끙 앓는 대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내 힘으로 꽉 붙잡고 있던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큰 자유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자유, 해방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듯 우리의 영적인 자유도 값없이 생겨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걱정을 좀 내려놓고, 감사는 좀더 크게, 찬양은 더 힘차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였어요. 그리고 박신아 콰이어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성가 합창곡으로 또 앞서 같이 했습니다. 자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마음껏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5632번님이. 맞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도 하루빨리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또 북한에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여러 나라들에도 다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이네요. 1827번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린 시절 일본 순사 피해 다니셨던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다고. 와, 살아있는 근현대 역사 교과서 같네요.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 아, 그때 그 이야기가 다르게 들립니다. 조금 더 많이 들어드릴 걸 이런 생각도 든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겠다고 주셨는데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네, 정말 우리 윗세대들이 지켜낸 이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념일마다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7710번님, 태극기를 다셨대요. 우리나라가 참 어렵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게참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요새 태극기 거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작년에 나라사랑 축제 때 태극기를 나눠줬는데 그걸 가져와서 남편이 이렇게 국경일마다 집 베란다 밖에 태극기를 걸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태극기가 있으시면 이 광복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아보셔도 좋겠습니다. 3051번님이요. 저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아, 누구나 다 진짜 공감이 되죠? 이 걱정 근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죄에서 자유를, 걱정 근심에서 자유를, 이 고통에서 자유를 주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광복절 기념해서 또 나라사랑 축제가 열리고 있죠. 어제는 여수에서 있었고요. 오늘은 또 오늘 저녁 7시에는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아, 너무 뜨거운 그 후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못 하셨던 분들 오늘 또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7시에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니까 함께 하시면서 이 뜨거운 그 현장의 열기를 한번 느껴보시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1772번님이 주셨어요. 조카 오세민 오늘 생일이라고 축하해달라고 주셨고요. 또 4540번님도 오늘이 생일이라고 꼭 축하받고 싶다고 주셨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484번님이요. 오늘 힘 불어넣어주신 찬양.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겠다고. 다짐을 주셨어요. 네, 힘을 불어넣는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했습니다. 내일이면 광복 81주년을 맞습니다. 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낸 이 나라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에도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죄와 걱정, 근심, 고통에서 해방되어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 힘찬 날 되시고요. 저는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로마서 16장 중심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평판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의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인식되고 계십니까? 함께 공간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께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떤 사람으로 나를 평가받는가 기억되는가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어떤 남편으로 생각하는지, 내 남편은 나를 어떤 아내로 생각하는지, 내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떤 자녀로 생각하는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자아가 어떤 정체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평판이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며 추천하고 천거하고 문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가 AD 약 57년경 아직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이로부터 3년 뒤 AD 60년경 처음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기 3년 전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이고 이 로마서 편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인적인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소망한다. 11절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두 구절을 합치면 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서 그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1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 로마서의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 이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이 무언하거나 안부를 전하는 인물이

무려 이름만 정확하게 기록된 33명 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잊혀질 수 없는 이름,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 속에 오랫도록 가슴에 남아있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사람, 바울의 영혼과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 바울의 기도에 들어있는 사람, 사역 속에 잊힐 수 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과 함께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가슴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사람,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바울이 그리워하는 사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추천하는 한 인물,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시 사이, 현재 고린도 운하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흔히 베베 집사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는데 자매가 있습니다. 2절 계속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준 귀한 자매, 내가 잊을 수 없는 자매가 있어. 그 베베 자매를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사실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대장금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한 줄 나와 있는데 그걸 20부작 30부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드라마가 돼.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한번 도입해 보면 여기 한 줄로 돼 있는 이 베베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작가들은 상상력을, 이매지네이션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모두 기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 3절 4절에 계속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긴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라틴 표현입니다. 헬라 표현은 브리스길라이고 아굴라는 그대로. 이 부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을 대신하여 내놓을 만큼 목숨을 내놓은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부부가 여기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계십니까? 계속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배처소로, 모임의 장소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집으로.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았고 그들은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자기 집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이들 부부, 바울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5절 하반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에게 문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믿은,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첫 번 그리스도인이 에베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이를테면 이런 한 구절이 10부작, 20부작으로 그의 많이 수고한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7절, 바울의 친척이요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룬 안드로니고. 이야기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던 사람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무슨 말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그 중에 특히 바울과 함께 한때는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드로니고 유니아에.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을 이 짧은 시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어떤 일에 인정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 잘 보십시오.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바울의 친척이 되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계속해서 그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세상에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아니 세상에 그들의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가,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 중 어떤 사람?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 가운데 주님 안에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드루베나, 드루보사. 드루 돌림이죠. 아마 형제 한 가족이 아닐까 이러세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수고한 사람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 있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다 넣으세요. 아, 나는 여기에 들어가겠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계속됩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와 우리 친형제로의 루포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루포가,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바울에게는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4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동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은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빌롬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럼바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들 말씀드리면 그 교회 내에 거룩한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양인들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얼굴을 갖다 대고, 어린아이에게는 직접 입을 맞추고, 깊은 그들의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 볼까요? 21절입니다.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바드가 너희에게 문안. 지금까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베베에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대.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디모데, 누교, 야손, 소시바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시간씩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라 드디오에게 받아 적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써, 그 드디오가 대필을 한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온 교회를,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바울의

바울이 사용하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뭐나 이성에 고린도성의 재무관, 고린도성의 재정을 맡은 이를테면 재무장관 정도 되겠죠. 회계를 맡은 책임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 이름이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문안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16절 뒤에 나오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문안 받는 사람, 좋은 이미지의 사람, 평판 좋은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잊혀지지 않은 사람, 선한 마음으로 바울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남아있는 사람 외에 경계해야 될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바를 거슬러, 말씀대로, 배운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거스른다는 원어의 표현이 반대로 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조금 거슬려요. 우리 집에 지금 조금 거슬려요. 그러면 그 말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 요새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 사업,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하는 일, 그 일만 잘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일 하기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이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라. 성도들에게 와서 마음 착한 사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 돈을 빼앗아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악한 데는 미련하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 편지의 내용처럼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KT 데이비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KT 데이비스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부유하고 아주 능력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회장과 홈커밍 퀸을 지냈고 그 학교 출신으로 가장 멋지고 근사한 여성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이미 고3 졸업할 때 연인도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안정된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6년 18살 나이에 성탄절 단기 선교를 통해 처음 우간다를 방문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KT는 우간다 사람들의 삶과 문화, 특히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현실을 보면서 깊은 충격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처음부터 우간다에 평생 머무를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 KT는 일정 기간 봉사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아이들의 모습에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 1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 예상했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인생의 길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KT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5살 난 우간다 어린이 스코비아와 만남이었습니다. KT는 스코비아를 잠시 돌보게 되었고 아이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스코비아가 조심스럽게 K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단순한 어린아이의 이 물음에 KT에게는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린 스코비아는 안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와 사랑을 베풀어줄 엄마를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KT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KT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여러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충분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죠? KT는 큰 부담과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간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부르신다고 믿었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하려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KT는 우간다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를 돕는

0: 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하나 둘 그녀의 비좁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KT집에 온 어린아이들은 가난과 질병, 부모의 죽음이나 가정의 해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KT는 그들을 단순히 돕는 대상에서 후원자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우간다 어린아이들의 엄마가 되었고 결국 13명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어린 엄마였던 케이티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자주 경험했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 매일의 식사와 교육, 질병, 치료, 생활비, 법적 절차, 정서적인 상처를 돌보는 일,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케이티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만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지만 학비가 없는 아이들 교복을 주고 학용품을 주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식량과 의료가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그가 펼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펴나갔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남편 벤지와 함께 여전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38살의 케이티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우간다에 살아가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케이티는 자신의 겪은 경험을 블로그와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영어원서 Kisses from KT라고 하는 한국어판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으로 2012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책에서 KT는 자신을 대단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주 두려워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아이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울며 지났던 세월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 앞에 놓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KT가 실제로 경험했던 실화를 담은 Kisses from KT, 엄마라고 불러도 되어라는 책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KT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이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가슴에 들려오는 가느다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작은 응답이 한 가정과 수많은 나이의 삶을 바꾸었고 교육과 의료를 돕는 사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성경적 높은 가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횃불이 되었던 겁니다. 케이티는 아프리카 우간다 현지에 맞닥뜨린 문제를 돕기 위해 2008년 아마지마 미니스트리, 소위 말하는 원어로 우간다 현지 언어인 루간다어로 진리라는 뜻의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지마의 후원 프로그램은 과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음식과 의약품, 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무조건 외국으로 데려오기보다는 가능한 경우 우간다의 가족과 함께 친척,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아이를 돕는 일을 넘어 그 아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함께 회복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KT는 또한 독신 엄마와 가난한 가정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 직업, 의료와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 데이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움은 자립과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진정한 섬김은 도움받는 사람을 영원히 의존하지 않게 영원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지향했나. 마지막으로 KT의 이야기는 믿음이 추상적인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만 아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로마서 심지어 응급된 사람들은 감상적인 입술에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수원에서 대한민국에서 경계를 초월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새생명 시내가의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 229번에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